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입니다. 화사의 속 귓 음악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신부라는 주제로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낭만무지개 회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눈부신 초록이 가득한 5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찾아본 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원, 간단한 회원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분 나오시자마자 분위기가 확 밝아졌네요. 오늘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주제가 5월의 신부인데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경미쌤은 어떠세요?
2: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으면서 바람이 살짝 스치고, 그러면 하얀 드레스가 살랑이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서는 그 주변으로, 그 신부의 주변으로 연두색 나무와 활짝 핀 꽃들이 축하해주는 것처럼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이 떠오르네요.
0: 오, 결혼이 딱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2: 그렇죠.
0: 그럼, 네, 그럼 깨비님은요?
1: 5월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날씨가 선선하고 봄 날씨니까 그 꽃도 예쁘게 팡팡 피고 야외에서 지금 많이 결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풍경 뭐 그런 게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계절과 신부의 하얀 드레스 그런 풍경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5월에 신부라고 했잖아요.
1: 네.
0: 지금 5월과 예전의 5월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1: 결혼식 풍경이 조금 시대별로 조금 변한 것 같기는 해요.
0: 네.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 풍경도 생각을 했지만 온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5월 초에는 요즘엔 덥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약간 더우니까 지금은 4월에 많이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4월에 했나요?
0: 4월에
1: 네,
0: 하셨어요?
1: 저는 4월에
0: 어머,
1: 했어요.
0: 작년, 아, 지난달에
1: 옛날,
0: 하셨네요.
1: 옛날 4월에.
0: 그래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세요?
1: 아, 극적.
0: 혹시 기억나세요? 경미쌤은요?
2: 저는 결혼식을 하긴 했는데,
0: 네.
2: 날짜는 기억을 안 하,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요.
0: 저도 이게, 이거를, 저희가 주제가 5월의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5월의 신부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내가 언제 결혼했지라는 생각을
1: 저도 그랬어요.
0: 거꾸로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 나이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딱 올해가 20년이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1: 너무.
0: 20년이나 했구나, 내가.
1: 와.
0: 저도 놀랬어요.
1: 아.
0: 왜냐면 제가 결혼 날짜를 몰라요. 겨우.
2: 잊어버리고 사시네.
0: 그쵸. 봄 전에 했으니까 2월인데 2월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날짜를
1: 추운
0: 서로.
1: 2월에 하셨네요.
0: 네.
2: 여기 다 짝수에 하셨네요. 저는 6월에 했어요.
0: 아,
1: 6월도 너무
0: 이사유?
1: 좋죠.
0: 그러면
2: 이사유.
0: 다른 분은
2: 짝수네요.
0: 8월일까?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아까 깨비님이 시대별로 이제 결혼 문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제가 짧게 소개를 시켜 본다면
0: 네.
1: 1970년도에서 80년대까지는 중매 결혼 그게 왕성했고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이죠. 얼굴 못안 보고 결혼한 그런 거 있죠.
0: 네.
1: 어른들 주변에 소개 뭐 그런 거몇번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는 풍경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는 조금 변했어요. 이제 연애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웨딩홀, 우리 실외에서
0: 오, 맞아.
1: 전통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
0: 네.
1: 훈련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시대에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웨딩
0: 네.
1: 촬영도 하고 이제 예쁜 드레스도 입고 막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도 또 변하기 시작했죠.
0: 네.
1: 나만의 스몰 웨딩, 셀프 웨딩, 나만의 방식으로 친척들과 일가 친척들 초대해서 뭐 하는 그런 결혼 이벤트가 바뀌었다고 해요. 요즘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2: 요즘은 그 셀프 웨딩이 대세긴 하는데
1: 여전하네요.
2: 여전하긴 한데 간소하게 한대요. 이제 반지도 이제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꼭
1: 그죠, 꼭.
2: 필요하다
1: 네,
2: 이랬는데 지금은
1: 금붙이에.
2: 그냥 은이나 금 살짝 해갖고 뭐 실반지처럼 커플링처럼 자주 낄 수 있는 반지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때는 패백도 필수였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지금은 패백은 일절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식 전에 우리 프로포즈 하던 것도 프로포즈보다는 브라더 샤워라고 해서 이제 결혼 전
1: 친구들
2: 행사, 예,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갔다 왔는데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어떤 면이 깜짝 놀랐을까요?
0: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1: 왜?
0: 저는 주례를 보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1: 요즘은 그거 없어요.
2: 저 사회만 있었어요. 줄이 없었어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사회만.
2: 그리고 요새는 뮤지컬 형식으로 신부하고 신랑이 입장부터가 이제 연극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뭐 결혼 문화도 있어요.
0: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그 결혼식에는 사회자가 등장한 건 맞았어요. 뮤지컬 쪽은 아니고 그냥 씩씩하게 남자 등장하고 여자 딱히 등장하는데
2: 주례가
0: 솔직히
2: 없죠?
0: 주례는 없었어요.
1: 어색할 것 같아요. 저 아직
2: 대신에 저희 때는 주례 대신에 그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부모님이 그 훈화 말씀.
1: 훈화 말씀.
2: 네. 좋은 말씀.
1: 좋은 말씀.
2: 네, 그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끝난 웨딩이었답니다.
1: 아, 짧게 하셨구나.
2: 네, 저희 친정아빠가 해주셨는데, 그래, 너네 잘 살아라.
1: 그게 최고의 말이죠.
0: 근데 제일 좋은 멘트잖아요.
2: 네.
0: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그 결혼식장 안에가 좀 달랐어요. 저랑은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부 대기실이 있었다면 신부 대기실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신부 대기실에서 요즘은 바쁘잖아요. 사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 포토 찍기가 바쁘시더라고요. 네. 카메라가 열심히 찍으시니까 신부를 잠깐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웨딩 포토 찍고 들어가기 전 한 5분 정도 시간 잠깐 두고 와서 앉으세요. 컷컷컷컷 딱 찍고 들어가서 딱 하는데 안에가 생화로 되어 있어서 예쁘게 꽃으로 꾸며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나 때는 어땠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스타일도 봤는데 웨딩포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2: 그렇죠. 입구에다가 이렇게 사진 늘어놓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축소가 됐고 차라리 웨딩 촬영한 걸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0: 맞아요,
2: 영상을 트는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딱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제 그 뭐라고 하지? 그냥 친척 결혼식인데 내가 옛날에 결혼을 어떻게 했지라는 그런
1: 회상을 하고 오셨네요.
2: 리마인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0: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나 때는 이랬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때 지금 아까 1970에서 80년대 이야기를 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했던 멘트가 있었어요.
1: 어떤 거?
0: 어머님은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앞동네에 사는
1: 앞동네.
0: 앞동네요. 항상 그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중매쟁이.
0: 네, 중매쟁이 분이 사진을 하나 띠 갖고 와요. 이 사람 어때? 성실해.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1: 그래도 그분은 사진을 보셨잖아요.
0: 네, 그래서 그 결혼 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혼이에요. 스피드하게.
1: 아, 그랬죠. 어머니 세대 때는 얼굴도 네. 못 보고 가셨다고 하는 네. 그런 책이나 영화 이런 데도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0: 근데 아마 한 번 정도는 만났는데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고 그냥 인상이 참 좋아서 결혼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제 소개를 받거나 지금 다 소개를 받고 하잖아요. 소개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분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2: 그 문화가 조금씩 바뀌나 봐요. 연애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서
0: 네.
2: 일찌감치 20대부터 이제 학업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골라서 자기 본인이 골라서 이제
1: 연애를 하시는
2: 3번
1: 거예요?
2: 정도 하고 그러고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왜냐면 바쁘니까 그걸 조금 간소화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누구를 소개받고 하는 거가. 그래서 아마 결혼 업체를 통해서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2: 저는 20대부터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1: 20대는 좀 그래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자만추 좀
2: 그런 게 좋은 저희
1: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옛날 모습으로 종묘의 회사 그건 조금 시대적으로 조금 슬픈 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0: 그러게요. 우리 잠깐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음악 듣고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0: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음악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결혼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전통 혼례로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올려온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깨비님.
1: 안녕하세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설레는 은주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조금 특별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그 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기독교식 결혼을 생각했고 남편은 교회 예식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통 혼례라는 선택에 닿게 되었습니다. 막상 준비를 시작해 보니 전통 혼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람을 섭외하고 해야 했거든요. 신부의 양쪽에서 손을 잡아줄 친구들, 신랑 입장할 때 앞에서 이끄는 사람, 그리고 가마를 들어줄 친구까지, 특히 가마를 들어주는 친구들은 한복까지 입어야 해서 다들 조금씩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한복도 직접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날의 풍경은 지금도 또렷했습니다. 마당을 따라 가마가 천천히 들어오고 하객들은 양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흔들흔들 가마를 들고 장난치는 친구들, 웃음을 터지던 순간들, 그리고 한복의 색감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연지곤지 찍은 얼굴과 화사한 한복 덕분에 사진은 지금 봐도 참 예쁩니다. 전통 혼례에는 축하의 의미로 공연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채춤이었습니다. 화려한 부채가 펼쳐지며 만들어내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하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본다. 라는 말, 정말 기억에 남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인의 지인까지 와서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봤던 일이 있었네요. 그만큼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준비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깊이 남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끝나는 결혼식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시 결혼을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또 전통 혼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담아낸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5월의 신부처럼 누군가의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펼쳐지길 바라며 오늘도 모든 예쁜 신부님들에게 응원합니다.
0: 오, 전통 혼례라는 건좀 약간 우리가 보기 어렵잖아요.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갔더니 한벽당이라고
1: 네.
0: 있잖아요. 거기에 딱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고요. 그써 있는 거 있잖아요. 몇시 예식이다라고 해서 딱, 나 봐야지 하고 갔더니 끝나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1: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거기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입장도 있고 한 분은 불교였고요. 한 분은 이제 성당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되게 옥신각신 하시다가 결론은 이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색 있고 그 오랜만에 한복으로 입고 등장하는 모습이 색동 그 저고리를 보고 하는 게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이 사연 주셨던 분한테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저희 아세요? 혹시 사진 찍을 때그 여자 한복 입고 팔 양쪽에
1: 네.
0: 올리잖아요. 매번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걸 올려야 된대요.
1: 네,
0: 그래야
1: 무게가.
0: 예쁘게 사진이
1: 네, 이거
0: 나오니까.
1: 각도 있어요.
0: 네.
1: 각도를 올려야 돼요.
0: 그래서 계속 이걸 했더니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1: 그렇죠.
0: 고생을 엄청 했다고
1: 가슴까지
0: 하더라고요.
1: 올려주셔야
0: 네.
1: 될 거예요, 아마.
0: 그런데 결과물은 너무 예쁘니까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2: 전통 혼례는 지금 하는 웨딩이랑 다르게 촌스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멋스러워요.
2: 네, 한복이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 의복 중에
1: 맞아요.
2: 하나잖아요. 근데 웨딩은 드레스는 요즘 유행을 많이 탑니다.
0: 아.
1: 그래서 앨범을 보기가
2: 너무
1: 쑥스럽고
2: 촌스럽습니다.
1: 화장도 좀 쑥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0: 맞아요. 화장은 좀
1: 전통홀레는
0: 달라요.
1: 어차피 그 색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거를 촌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 궁금해요. 이 전통홀레 할때그 가마꾼이요.
2: 아, 그 가마꾼 힘들었을
1: 그러니까
2: 건데요.
1: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한복이 쑥스러운 것보다는 그걸 들어야 되는 그게 있지
0: 원래 가마
1: 않을까요?
0: 자체가 무겁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마가 무거운데 만약에 10kg만 들어도 더 무거우니까 약간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2: 그거
0: 들었어요.
2: 남자분이 들어야 했을 것인데, 저는 궁금한 게, 여자 신부 측의 친구분들이신지, 신랑 측의 친구분들이신지, 그것도 많이 신경 쓸것 같아요. 왜냐, 내가 몸무게 무거우면, 내 친구들은 나를 잘
1: 그쵸,
2: 알지만,
1: 숨기고 싶은 비밀인데.
2: 근데 남편 쪽의 친구들이라 하면은, 괜히 민망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0: 근데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만약에 많은 다이어트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더 의리가 있고 약간 돈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들도 양옆에 신부를 딱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섭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줄에 보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하고 매번 지금 경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원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1: 계속.
0: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고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풍악을 즐기시더라고요. 사물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계속 하더라고요.
1: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계속 그 음악이 나오니까.
0: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아쟁이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멋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또그 전통 혼례하고 지금 또 결혼식 문화 중에 하나 변한 게 패백.
2: 맞아요. 패백
1: 요즘은
2: 없어졌어요. 네.
1: 패백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친척분들끼리 패백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걸로 얘기도
0: 맞아요.
1: 하고 그리고 그 계속 절을 하잖아요. 저도 패백을
0: 네.
1: 했던 세대이기
0: 저도
1: 때문에
0: 했어요.
1: 계속 절을 친척분들마다 이게 순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계속 절을 했던 기억이 남는데 혹시 그거 많이
2: 저는 패백을 한 케이스.
1: 그쵸,
2: 근데
1: 거의 다.
2: 저도 패백을 하긴 했는데 간소하게.
1: 아.
2: 예, 간소하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거기서 끝.
1: 아, 그것도
0: 예.
1: 괜찮다.
0: 저는 친척들 다 해서.
2: 그래서 친척이 많으면 형제가 많은 가족들은 왠지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8남매인가? 9남매 이러셔갖고 만약에 진짜로 했다면은 한도 끝도 없었을
0: 그럼
2: 겁니다.
0: 힘들었겠다.
2: 네, 근데 간소하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이렇게 주면.
1: 그 문화도 결혼식 문화도 이제 점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 같아요.
0: 함은요?
1: 함잡이.
0: 함사세요.
1: 그래요.
2: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1: 결혼식에 꽃이 그 결혼하기 전
2: 네.
1: 그 신부 측으로 오는 그 함사세요 그 외침.
0: 네.
1: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2: 그게
1: 저도.
2: 민원이 들어가서 안 하기
1: 맞아요.
2: 시작했다고
1: 아파트
2: 해요.
1: 단지에서
0: 네.
1: 우렁차게
0: 어머, 민원
1: 한다고.
0: 들어가요?
2: 네, 고성방가로?
1: 그 고성방가로 신고된대요. 그래서 옛날 주택가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아파트 울림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요란스럽게 결혼을 해라는 그런 분들이
0: 축하하는 의미인데도요?
1: 예전에는 그냥 아 누가 결혼하는구나 축하해줘야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 요즘도 저런 걸 하네
0: 그래서
1: 그러면서
0: 이렇게 박 터뜨리고
1: 네,
0: 들어가잖아요.
1: 웃으시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데, 요즘 그런 함사세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2: 일절 없어요.
0: 맞아요.
2: 이번, 원래 이제 그 김지민 결혼할 때
1: 네,
2: 함사세요 촬영한 게
1: 맞아요.
2: 있더라고요.
0: 아, 연예인요?
2: 그때도,
0: 네.
2: 예, 네, 정말 간소하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신부 친구들 나와야지 막
1: 맞아요.
2: 들어가고,
1: 예쁜
2: 그걸로요.
1: 친구들
2: 맞아.
1: 아니면 노래 부르고 막 여러 가지 뭐
2: 그게
1: 이벤트를
2: 조금씩,
1: 만들어야 되잖아요.
2: 그게 조금씩 그리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0: 드라마로만 볼수 있다는 거에
2: 네,
0: 좀
1: 맞아요.
0: 아쉽다.
2: 요즘은
1: 옛날
2: 드라마에서 못 봐요.
1: 풍경처럼 우리도 나중에는 아이들도 이거를 쇼츠나 이런 거 유튜브로 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0: 이것도 유행을 한번 타면은 참 재밌겠네요.
1: 그건 소리가 있어서 유행은 타기는 힘들 것 같아.
0: 그럼 민원 때문에 힘들겠네요. 아이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결혼은.
1: 점점.
2: 앞으로 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2: 결혼하느니 형태로. 차라리 기부하는 그런 케이스의 젊은이들도 있다고 해요.
1: 네.
2: 젊은이 하니까 제가 늙은 것 같아요.
1: 젊으신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0: 아쉽네요. 그럼 두 번째 사연 좀 이야기해 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이 괜히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즘 저도 제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한동안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시기를 놓쳐버린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하나, 둘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는 늘 아직은 하며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선생님께서 소개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차 한 잔만 하고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첫 마디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건네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만남은 이어졌고 어느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꼭 처음부터 설레고 확신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천천히 쌓인 대화와 이해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돌아온 길이었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진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은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시작되는 사랑도 좋지만 저처럼 조금 늦게 찾아온 사랑도 참 따뜻하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0: 사연을 듣고 보니까 한 번 만났다가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다시 만나는 게 좀 인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연을 연결해 주신 그분이 있어서 아직 결혼 안 했어? 이 한마디가 계속 저는 맴도네요.
1: 그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결혼에는
0: 네.
1: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는데 이제 제가 느낄 때 결혼 정년기 그 시간이 오면 다시 이제 그 사람이 되돌아보였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은 결혼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또 차를 마시면 이게 암묵적인 사인도 있대요. 마음에 들면 뭐 비싼 주스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마셔야 되니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 시원한 음료수를 벌컥 마시고 간다거나 하는 새로운

0: 아, 우리 이런 거 있으면 다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아, 들으셨죠? 예쁘게 꾸미고 있는
1: 자기 개발을, 아, 자기 개발, 그, 자기,
0: 꾸준히 하시는
1: 관리,
0: 분
1: 자기 관리, 어.
0: 관리도 해야 되지만 어떤 말을 할까라는 그런 준비성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1: 남자분한테는 배려, 몸에 배인 배려, 매너,
0: 오.
1: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분들한테.
0: 네, 그러긴 할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그러죠.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거에서
1: 나만의
0: 약간,
1: 매력을 키우시면 좋은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0: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예담의 너뿐이야 음악 듣고 이어서 나눌게요.

0: 방예담의 너뿐이야 음악 들었습니다. 제가 성을 잘못 말했더라고요. 방예담 씨 죄송합니다. 혹시 지역마다 프로포즈도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1: 어떻게 다른데요?
0: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쇼츠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편하고 경상도, 충청도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전라도가 어떻게 하는데요?
0: 나랑 평생 같이 살자잉.
1: 잉,
0: 잉,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잉.
0: 근데 그분은 약간 연기자라서 약간 재밌게 하는데 약간 저는 좀 딱딱하네요. 그러면 경상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 어떻게? 니,
0: 응,
1: 뭐라고 할까요?
0: 니, 내랑 결혼할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니, 내랑 결혼할래? 말고 그냥 결혼하자 딱 박력 있게 말하지 않나요?
1: 니 내랑 결혼할래? 이런 식으로.
0: 소리가 막.
1: 딱 느낌이
0: 자,
1: 왔어요.
0: 그러면 충청도도 해주세요.
2: 결혼 나이랑 해볼래요?
1: 이건 좀 어색해.
0: 약간
2: 아, 저
0: 좀.
2: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가 어색하면 안 되는데.
0: 경상도로 바뀐 걸로 할게요.
1: 경상도가
0: 자,
1: 짝인데요?
0: 맞아. 이렇게 사람마다 약간 색깔이 다 다르지 않나라는 건데, 우리 그러면 프로포즈 이야기도 한번 더 들어볼까요? 경미쌤 이야기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담담하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인 프로포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정했고, 혼인신고하기로 이야기된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프로포즈에 대한 큰 기대나 로망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평소처럼

0: 공연도 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자연스럽게 잠깐 들를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친구 집에 잠깐 들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조그만 룸 안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죠. 남편은 한 달 전부터 그 영상을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옆에서 계속 신호를 줬다고 하는데도 저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사실 저는 프로포즈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순간도 크게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네요. 돌이켜보면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서로의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지만 그 작은 이벤트 하나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포즈는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지만 있어서 더 좋았던 순간.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꼭 완벽한 준비가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게 되었으니까요.
1: 오, 프로포즈.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2: 저는
0: 특별히
2: 저는
0: 프로포즈 없어요.
2: 필요하지 않다? 뭐 굳이 뭐 그런
1: 나만 받았네.
2: 네, 축하드려요.
0: 어떤 프로포즈?
1: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진짜 눈치 없던 사람이었어요.
2: 근데 그날의 느낌과 공기가 다르다고 하던데,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0: 그렇게
1: 근데
0: 얘기하더라고요.
1: 이게 그런 공기를 무시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2: 아, 나 중심.
1: 네, 그래서 저는
0: 세상은 나를 위한 나를
1: 남편이
0: 중심으로.
1: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몇번 시도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디 가자 할 때마다 아니, 나 귀찮아. 오늘 좀 피곤해.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결국 간 게,
0: 눈치가 없으셨네.
1: 진짜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어디 가서 뭐 먹자? 라고 할 때도, 그때도, 아니야, 나 피곤해. 나 먹고 싶은 거 이거야. 라고 해서 그때 우렁쌈밥 먹었어요.
2: 아, 최악이야.
0: 어떡해.
1: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주고, 이제, 이렇게 멘트를 날렸는데, 저는 남편의 말을 또 귀뜸도 안 들었어요.
2: 이거 어떻게 해야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실망을 주다니.
0: 남편분께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였네요.
1: 정말
0: 신부가 아니야.
1: 미안했어. 근데 그 선물을 많이 만족해서 남편이, 아,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남편 그때 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래. 그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0: 기억 안 나?
1: 맞아요. 제가 항상 그 계획을 틀어주니까 약간 실망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
0: 근데
1: 같더라고요.
0: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1: 어떤 거요?
0: 그 영상을 틀어줬다고 하는데,
1: 네.
0: 첫날 만날 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나요?
1: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사람의 심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는. 근데
0: 대부분
1: 저는 안 찍어요.
0: 처음
2: 저도 안
0: 만났을
2: 찍어요.
0: 때부터 쭉 같이
1: 도찰?
0: 시간 보냈던 그런 순간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저는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나는 처음
2: 좋아하지
0: 만나던 그
2: 않아서
0: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보면 참
2: 되게
0: 신기하더라고요.
2: 신기해요.
1: 근데 이분을 저희 지인이었거든요. 지인 설명을 들어보면 남편이 진짜 꼼꼼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가능하겠구나라는 거에서, 그리고 철두철미한 분이라서 정말 눈치 없는, 제 친구는 그거였거든요. 눈치가 없거든요. 저랑 똑같이 해서 진짜 눈치 없었겠구나,
2: 그럼
1: 못했겠구나,
2: 이분의 그래도 이
1: 그런 생각이
2: 사연에서
1: 들었어요.
2: 이거구나 느꼈대잖아요.
1: 마지막에.
2: 그래서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구나 느끼는 순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포장하는 경우도 있대요.
1: 아,
2: 왜냐면
1: 미안하네.
2: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촬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이쁘고 감동받고 그런 모습을
0: 좀
2: 연출하는
0: 가식
2: 사람도
0: 같은데요?
2: 있대요.
1: 그럴 수
2: 왜냐면
1: 있어요, 근데.
2: 그 진짜로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펑펑 울면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라는 보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좀어티그 티들은 좋은데 좋다고 표현을 별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금은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연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영상이랑 이런 걸 들어보는데, 그 제가 아는 그 뭐라 그랬죠? 지인이 결혼식 준비할 때 남자 입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하려고 연극하는 데서 했다고 하는데 한달 전, 두달 전부터 친구도 섭외하고요.
2: 와,
1: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2: 진짜 열심히
1: 남다르더라고요.
2: 하셨다.
1: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공간이 많이 연극을 끝나면서 이렇게 한 팀씩, 두 팀씩 해가지고 프로포즈하는 공간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벤트성이라서 그냥 그 여자친구는 평상시에 거기를 안 갔으면은 제 친구들한테 가기 싫은 척해. 이게 완전히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줘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그 공연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 딱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와 그렇게 이벤트를 되게 크게 하는구나 했더니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내 될 사람이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그거에 부응해줘야 돼서 열심히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아마 제가 기대치가 별로 낮았으니까 그거에 봐도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미안한 마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요즘 사람들이 다 연기자군요.
2: 네, 그럼요.
1: 아, 진짜에도 있겠죠. 알겠죠. 그중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살사 댄스 동아리에서 남편을 만난 김선미입니다. 처음엔 같은 동아리 선후배였고요.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1년 정도 선배였는데 제가 발표회 날 평소와는 다르게 메이크업도 하고 무대 의상을 입고 나타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함께 춤추고 강습도 듣고 동호회 사람들과 여행도 가며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결혼 날짜는 일찍 정해지고 프로포즈는 조금 늦게 받았어요. 남편이 원래 준비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제가 남들이 다 아는 꽃길, 촛불, 프로포즈는 별로야. 이렇게 흘린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정모에서 남편과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음악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게 전하는 말을 미리 녹음해서 음악에 입혀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저만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서고 현수막이 걸리고 꽃다발이 나오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제게 결혼해달라고 말하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다시 준비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프로포즈였던 것 같아요. 오.
0: 배려가 보이는 프로포즈인데요?
1: 네.
0: 네. 와,
1: 아마 이분 꽃길도 준비했을 것 같고요. 촛불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아. 풍선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솔직히 남편한테 그 소리 했거든요. 설마 남편 트렁크 열었을 때 풍선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니지?
0: 그거는 식상하죠. 드라마에서.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한테 멘트를 따더라고요. 멘트를 따서 그 멘트로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1: 그쵸,
0: 축복해주는
1: 그쵸.
0: 결혼이다. 이런 느낌?
1: 근데 참 다들 거하게 하시네요.
2: 그거 되게
0: 더하죠.
2: 준비를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홀을 빌린다거나 막 그렇게 대여해서 막 하고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막 액세서리도 되게 신경 써 구입하기도 하고 되게
0: 요새
2: 많이 신경을 많이
0: 금값이 너무
2: 쓰더라고요.
0: 비싸서
2: 근데
0: 액세서리는 생략이 될 거예요.
2: 요즘은 많이 생략되는 것도 있지만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이제
0: 맞아요.
2: 새록새록 생기니까.
1: 그러니까 주인공에 집중을 하는 거네요. 그쵸?
2: 네, 주인공.
1: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지. 뭐그 전에 뭐 함이든
2: 네.
1: 패배기든 그런 건
2: 주위
1: 예.
2: 사람보다는 온전히 그두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1: 그러네요. 그러면 깨비님이 또 사연 읽어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는 6개월 연애하고 6개월 떨어져 있다가 남편이 돌아온 뒤한달 만에 결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고 사실 프로포즈를 할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꼭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손편지는 받고 싶다. 남편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배를 타는 일을 했고 조리사 자격증도 따서 요리에 한창 흥미를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꽃다발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장문에 손편지를 건네주었어요. 그 편지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평생 치킨 다리 하나는 내 거로 해줄 수 있냐고 했던 말을 남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편지 첫마디, 첫머리에 평생 닭다리 하나는 무조건 당신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웃음도 나고 또 너무 울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프로포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딸이 다섯인데 왜 부모님 곁에 사는 딸이 없냐?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프로포즈는 순간이지만 결혼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 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전 아까 닭다리에서 좀 생각나는 거. 저희 남편이 닭을 먹을 때요. 가슴살을 먹어요.
2: 네.
1: 그래서 퍽퍽한 가슴살을 먹길래 그러면 닭다리하고 날개인데 꺼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요.
2: 식성이 바뀌죠.
1: 다리를 먹어요.
2: 식성이 바뀝니다.
1: 날개는요. 딸이 먹어요. 제가 가슴살 먹고 있어요.
3: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2: 다이어트죠.
1: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2: 네,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식성도 바뀌죠.
3: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네요.
1: 네, 근데 이 멘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식구는 많은데 부모님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네. 같이 이사 와서 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좀 와닿은 것 같아요.
2: 저희 집도 딸이 많다 보니까 이런 멘트를 들었다면 저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을 것 같아요.
1: 설렐 것 같아요. 설렜다.
2: 아, 설렘.
1: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끊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0: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는 신부가 입장하면서 처음 만난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선곡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음악과 춤 속에서 마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손편지와 따뜻한 밥상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직접 준비한 공간으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주네요.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이 전해질 때그 순간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웨딩 이야기하고 프로포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전주에서는 어디에서 웨딩 포토를 찍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전주에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1: 저는 대전에서 있습니다.
2: 저는 익산에서 있습니다.
0: 아, 안타깝게 없네요.
1: 근데 요즘 많이 셀프 촬영을 한옥마을로 오고 있다고 해요.
0: 근데 예쁘긴 해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1: 그렇죠.
0: 네.
1: 은행이 피는 때 보면은 한복 입은 신부들, 그리고 신랑들, 자주 볼수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예전에는 덕진공원에서 어르신들 많이 쓰지 않았어요?
2: 어르신들.
0: 죄송합니다.
1: 지금은 야경이 이뻐서 일부러 저녁에 찍는다고 해요.
0: 근데 진짜 예쁘긴 해요.
1: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게
0: 네.
1: 저녁에 조금 운치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0: 저는 솔직히 전주에서도 이렇게 많이 찍긴 하는데, 이걸 오기 전에, 아, 제가 쇼츠 중독자는 아닌데요.
1: 혹시 제주도?
0: 네.
1: 제주도 많이 가죠?
0: 바다에서,
2: 제주도 진짜 많이
1: 어,
2: 가죠.
1: 맞아요.
0: 저 솔직히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바닷가인데, 신랑과 신부가 제주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닷가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누워서 찍는데, 찍는 과정은 조금,
1: 힘들고.
0: 찝찝하기는 한데요. 촬영의 영상물을, 성공을 딱 봤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바닷가에 둘이 나란히, 그냥 마주보고 발끝을 겹치게 해가지고 누워서 찍었는데요. 한편의 예술 작품 같았다는 느낌?
1: 예술 작품은 불편함에서 나온답니다.
0: 맞아요. 나두번 다시는 못 찍긴 할 거야. 그거 찍고 나서 이제 뒤에 봤더니 옷이랑 다 까매져가지고. 그래서
1: 맞아요.
0: 아마 그 뒷수습할 땐좀 그랬는데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는 예전에 그러잖아요. 전동성당에서도 앞에서 찍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2: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소를 하는데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 장소의 의미보다는 예쁘고 그리고 그 풍경 위주로 지금 많이 여기 그런 한옥 고즈넉한 한옥 그 모습이나 옛날 그 성당 모습 되게 유명한 곳 많잖아요,
1: 감성.
2: 전주. 그
1: 요즘 감성을 중시하는
2: 감성으로
1: 거죠.
2: 사진을 많이 찍고 아니면 전주 수목원 뭐 이렇게 꽃 한참 필때 그쪽에서도
0: 너무
2: 많이
0: 예쁘죠.
2: 피자
0: 장미도
2: 지금 하고
0: 있고.
2: 있잖아요.
0: 네.
2: 거기서도 그왜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로 많이 되어 있어서 꽃 사진은 여자랑 같이 찍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는 워낙 많은 종류의 꽃들도 있고 그다음에 푸릇푸릇한 그 풍경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비 신부님들 잘 들으셨죠? 꼭 참고해
2: 맞아요.
1: 주세요.
2: 너무 예쁘고 화려한 꽃보다는 그 고즈넉한 그 한옥이 더 멋있었던 것
1: 감성적인
2: 같아요.
1: 거.
2: 맞아요.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해요.
0: 근데 웨딩 포토라고만 하지 말고 그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번 찍지 않았을까요? 결혼하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뭐라 그러죠? 예식장이든 어디든 예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같이 기념될 만한 것을 찾지 않았을까요?
1: 요새는 홀을 구하는데도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구해야지만 구해줄 수 있다고 해요.
2: 와.
1: 그래갖고 결혼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한 2년 동안은 영상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천천히 준비할 시간을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0: 우리 오늘 진짜 결혼 이야기 엄청 많이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일이 많았었네요.
2: 너무 오래돼서 회상하게 되네요.
1: 추억팔이 열심히
2: 네,
1: 했습니다.
2: 추억팔이.
0: 근데 이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1: 평생 잘 부탁드립니다. 이 단어.
0: 좋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좋네요.
2: 저는 요즘 남편이 새벽 5시? 6시에 나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아, 이거 회상하면서, 아, 저렇게 열심히?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런 마음을 아침마다 인사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0: 아, 진짜 고생해요. 근데 저희도 고생하지만, 남편만 일찍 가는 것도 있지만 아내도 일찍 멀리 출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1: 맞아.
0: 서로
1: 존중하고 아직까지도
0: 만났잖아요.
1: 잘 살고 있다는 거.
0: 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땠는지도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서 좀 어떠셨나요?
1: 글쎄요, 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정말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문화에 따라서 또 바뀐다는 것도 조금 생소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2: 여러 가지
0: 개비님은요?
2: 생각을
0: 네.
2: 하면서 회상도 할수 있겠지만, 요즘이라면 어떻게 점점 더 간소화되면서 기념을 하고 친구와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다시 회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던 그 순간.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잘 부탁드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다음에 즐거운 시간에 또 만나요.
0: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5월의 신부라는 말처럼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까지 결국은 모두 함께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죠.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결혼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서로를 아끼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에는 가까이 있어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함께여서 더 소중한 순간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낭만무지개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이상으로 낭만무지개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로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전라북도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를 여러분께 집약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좋아요 꼭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끝난 전주 입함나무 축제와 전주 국제영화제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울러서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정읍의 황토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장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꽃의 여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장미 한 다발 선물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고요. 전북체육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네. 전주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북현대와 광주 FC의 그 축구부터 시작을 해서 두 경기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전북현대는 최근 네 경기에서 포항, 제주, 광주를 이기면서 3승을 기록했으나 어제 안양 FC와의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1-1 무승부로 끝나서 3승 1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광주 FC와 안양 FC와의 경기 내용을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자, 먼저 그 광주 FC와의 경기부터 분석을 하죠. 경기 내용을 좀 우선 총평을 하고 들어갈까요?
1: 뭐 결과가 뭐 4-0으로 승리를 했고.
0: 네.
1: 전북이 지금 최근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그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0: 네.
1: 또 뭐 많은 골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또 이 리그에서 3연승이라고 하는 것은 팀이 반전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연승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미 전북이 그 광주에 이겼을 때 2위까지, 서울을 아주 턱밑까지 지금 박차를 해서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그 3연승을 이제 기록하면서 선두 추격에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네네. 광주와의 경기를 보면은 물론 이제 패배는 했지만은 광주 FC의 그 실력이 작년과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1: 그렇죠. 사실 광주가 지금 최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잖아요.
0: 네.
1: 뭐 리그에서 지금 현재 전반기까지는 선수 영업이 규정상 그 규정 위반을 통해서 선수를 지금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0: 아, 그렇군요.
1: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정현 감독 사실 선수 스쿼드로 보면 K리그 1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스쿼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0: 네네네. 그 전북이 이제 안정된 그 중원의 장악력과 날카로운 결정력이 빛나는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날 네. 선발 선수 구성과 변화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1: 뭐 선발은 크게 변화는 주지는 않았지만
0: 그렇죠.
1: 지난 경기에 비해서 측면에 김하진 선수라든지 또 김진섭 선수가 나왔었고 또 김태현 선수가 이제 그 교체로 나오다가 이날에도 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경기의 선수 구성이었고요.
0: 네.
1: 사실 뭐 선수 전북이 지금까지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경기의 흐름 또 경기의 게임 모델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선수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선수들의 층이 이제 두터워져가지고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전반과 후반의 양 팀 간의 경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전반 같은 경우는 광주가 지난 경기에서 전북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골을 많이 실점을 했단 말이죠.
0: 네.
1: 네, 그래서 광주가 백라인을 내려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미들라인까지 완전히 투라인으로 명확하게 수비 형태를 갖추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북이 볼을 주도하고 경기 흐름을 자기 걸로 가져간 건 명확했으나, 이거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전북이 공격의 다양성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베르단의 득점,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경기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후반에 들어와서 전북이 완전히 그 흐름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또뭐 이승우라든지 또 티아고,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득점들, 이런 것들이 완전 광주의 의지를 꺾고 기분 좋은 전북으로서는 3연승을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0: 이제 오베르단의 첫 골은 이 본인에게도 구단에 입단한 후에는 첫 골이죠.
1: 아니, 지금 현재, 전북 현재 와서 첫 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날 네골 보면은 첫 골을 넣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네 골에 대한 득점 상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좀, 저네 골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뭐,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광주가 그 밀집한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북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또 강상윤이 크로스하고 또 김진규가 헤더하고 또 골키퍼가 천앤볼 오베르단이 헤더하면서 앞서기 시작했고요. 이런 걸 하고 전반을 맞췄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북의 입장에서는. 그 후반에 이제 김승섭이 지금까지 전북 와서 골을 넣지 못하고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졌던 것들을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때 상황을 보면 왼쪽에서 볼 프로그레션을 굉장히 잘 만들고 가요. 김승섭이 주고 다시 움직이고 그거를 또 오베르단이 연결하는 것들. 그 상황에서 김준성의 안으로 가져가 슈팅했던 볼이 골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골 같은 경우는 김준성의 상승률은 전북으로서는 득점의 다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0: 그렇군요.
1: 그 30분 그 이후에 이제 42분에 티아고의 골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보셨겠지만 수비 한 명을 놓고 완벽하게 자기네 개인의 솔로적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전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골이었고, 네 번째 골 같은 거 이승우가 PK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득점하는 그런 상황.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본인이 얻어서 이제 키카로 나왔는데 키카로 나와서 원래 감독이 다른 선수를 지명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았나요?
1: 뭐, 저도 뭐, 실제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승우 선수가 워낙 그런 것에 본인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뭐, 결국은 또 그런 것을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뭐, 입시적인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상대 팀의 선수들이 주심한테 항의를 한게 있었는데 이승우 선수가 슈팅으로 달리 가다가 멈칫하면서 슛을 늦게 때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보이지 않는 반칙이 있나요?
1: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랬으면 주심이 이미 다시 한번 차라고 하든 아니면 이승우 선수한테 경고를 하게 되든 이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그건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 이후에 이제 그 페널티킥 장면의 연속성상에 항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가끔 그 액션이 좀 강해가지고 팬들로부터 귀엽다라는 팬이 있는 반면에 이승우 선수가 왜 이렇게 좀 액션이 강하지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반칙이 있고 뭐면 카메라에 꼭 이승우가 잡혀요. 본인이 아냐 당하지도 않은 거고 관계가 없는데도 와서 자꾸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팬들의 사이에서는 좋은 점이다. 아니다. 단점 고쳐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감독이시라면 그런 액션 정도는 괜찮습니까?
1: 일단 이 경기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잖아요. 그래서 이 K리그 최고의 무대에서 본인의 그런 퍼포먼스들을 각인시키는 거, 학생을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로 저는 받아들이면 그게 나쁘지 않다. 이 선수에 대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0: 알겠습니다.
1: 이것도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이제 어제 안양 경기를 보면은 선수가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이제 반대로 좀 격한 행동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 말리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또 그 사이에 변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그 김승섭 선수가 이제 첫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전준우를 대신해서 전북연대가 골키타라 신인 골키타라에서 스카우트한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 첫 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사실 뭐 공격수가 10경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중용을 받는 것들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제 전용혁 감독이 김승섭 선수의 그만한 믿음을 보냈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12경기 만에 득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한테 심적 부담을 굉장히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감독과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고 자, 이 득점이야말로 전북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 공격의 득점의 다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 스포츠에서 보면은 힘 빼기 3년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일반인들이 골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 김승섭 선수의 어제 그 안양 경기 때도 보면은 중거리 슛이 너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슛을 때린다 이건 때리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상대에게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이제 골도 넣겠다 또 득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0: 네.
1: 상황에 대한 집중보다 심리적인 공격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내 네. 몸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0: 네.
1: 물론 이제 두 번째 득점을 빨리 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일단 자기 심적 부담을 버려놨으니 다음 경기부터 좀 더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양 FC의 경기를 분석하죠. 이제 3승을 하고 안양과 어제 경기를 했는데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경기 내용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원정 경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0: 네.
1: 지금 그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을 가기 전에 굉장히 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0: 그렇죠.
1: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북이 지금 보면 선수 로테이션을 크게 가져가질 않아요.
0: 그렇죠.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게임 모델을 그대로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뭐 먼저 그 선 실점을 하면서 전북이 그대로 경기를 끝내지 않고 그걸 득점하면서 이때 무승부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네.
1: 어떻게 리드에 전부 다 승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최소한 비겨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특히 원정에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끔 리드에서는 원정 승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원정에서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들의 승점을 확보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북은 안양 경기에서 승점 1점을 통해서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북연대 선발을 보면은 선발이 거의 고정 멤버가 나갔어요. 안양 경기에서는.
1: 네네네네. 그렇죠.
0: 네. 네. 모따를 비롯해서 김준규, 오베르단, 강상윤, 최우진, 김영빈, 조유재, 김태현 뭐 이렇게들 쭉 나갔는데 특이상으로 이제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쉬어서 나가면서 게임 체인저를 활동을 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좋았다. 그런 타이밍에 내보낸 것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1: 뭐 저는 처음부터 정윤우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승우 선수의 기용 여부는 게임체인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뭐 이날 역시도 이승우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경기 흐름을 바꿨고
0: 네.
1: 결국 본인이 득점을 하면서 전북의 패한 경기를 승점 1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 네네네. 이제 전반과 후반의 경기 내용을 좀 한번 분석하고 넘어갈까요?
1: 전반 같은 경우는 전북이 조금 뭐 볼을 소유하고 또 네. 볼을 관리할 수 있는 선수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0: 네.
1: 강상윤 그리고 김진규 오베리단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드필더 수준 리그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진 미드필더들이었기 때문에
0: 네.
1: 이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공격적인 측면에 볼을 운반하는 능력들은 최고의 능력을 가졌는데,
0: 네.
1: 사실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하프에스 이상에 대한 기회를 만들고 득점을 만드는 과정에 아쉬움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양 팀의 경기에서 보면은 이승우가 후반에 아주 그 눈에 띄는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에서 보면은 김진구의 프리킥이 골대를 빗나가는 그런 아까운 장면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떴더군요. 양 팀의 그 득점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1: 뭐 먼저 이 안양이 먼저 득점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대가 안양이 득점에 53만 3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0: 네.
1: 측면에서 왼쪽 우리 전북에으로 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뺏기게 되죠.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0: 네.
1: 이동준이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그 볼을 받아서 결국 아이르톤에게 가게 되고
0: 네.
1: 아이르톤이 그 측면에서 내준 크로스를 이진 먼저 그 송동근 선수가 선방을 해요.
0: 네.
1: 근데 그 맞고 나온 볼을 아이르톤에게 걸리고 아이르톤이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전북이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전북이 굉장히 공격적인 측면으로 과감하게 네, 공격에 전진 배치를 하고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오른쪽 강상윤이 오른쪽으로 볼을 보내거든요. 그때
0: 네.
1: 이제 측면에 있던 김태현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0: 그렇죠.
1: 정확한 볼 컨트롤 그리고 볼을 끝까지 보면서 슈팅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슈팅이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 말씀이 동의합니다.
1: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승우가 그 볼에 대한 집중력 아 볼은 여기서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집중력이 없으면 그 볼을 발에 대기는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선수가 그 찬스의 상황에 굉장히 이승우 선수가 잘 대처를 했고 그거를 자기 몸에 맞추면서 득점하면서 결국 1대1로 죽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0: 네네. 자, 예, 이승우의 그 골이 이제 시즌 3호 골, 두 경기 연속 골을 득점을 했어요. 그런데.
1: 네네. 네네.
0: 이승우 선수의 그 빠르기,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의 슈팅 같은 패스, 패스 같은 또 슈팅, 이런 것을 어느새 나타나가지고 발로 대서 골을 넣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1: 그래서 이승우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승우 선수한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0: 네.
1: 게임 체인저 역할을 명확하게 그날 또 보여준 거잖아요.
0: 네.
1: 후반에 들어서 경기 흐름을 바꿨고 또 그 측면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안양에 부담을 줬고 그러면서 또 그 결정적 상황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낸. 게임 체인저의 본인의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0: 그렇죠.
1: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네. 그 후반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100% 하는, 그리고 온 운동장을 본인이 다 다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기 좋더라고요.
1: 네.
0: 꼭 다람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1: 네.
0: 선수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 생각하지 않겠죠?
1: 네.
0: 네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 1무 승부가 됐고, 그 분위기는 이제 계속 내일 모레 또 부천과의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전주에서 이제 김천 상무와 경기 두 경기가 있는데 우선 이제 두 경기에 좀 그 예상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이제 뭐 지금 3승 1무로 경기가 지금 만쳐진 상태고 현재 3위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부천을 이기게 되면 다시 또 그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0: 네.
1: 근데 부천이 우리가 지난 그 3월 1일 날 경기했었을 때 리그 첫 경기를 패배했던 상황이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부천이 굉장히 그 하이백이라든지 미들에 대한 어떤 견고함 또 그런 수비들의 밀집 수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고요.
0: 네.
1: 또 앞에 있는 공격자들이 외국인 공격자들의 조합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패스의
0: 네.
1: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0: 네네.
1: 이 전북 같은 경우 경기를 리드할 것 같은데 리드한 상황 안에서의 경기 지배율과 그다음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결정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전북 부천한테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근데 결국 못다 피하고 이승우 같은 득점 상황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 큰 장점으로 저는 봤을 때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그리고 이제 17일 이제 김천 상무인데 김천 상무가 옛날 같지 않아요. 작년 시즌만큼의 성적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1: 김천 상무는 사실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팀에 대한 성적이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 개인의 능력과 조합들을 보게 되면 전북이 썩 그 김천 상무를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경기 네. 내용적으로 보면
0: 네, 그래서 네, 네.
1: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홈 경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갖고 있고 또 그 지배를 통해서 기회가 온다면 모타 티하고 이승우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이 경기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북 현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물론 두 경기를 모두 다 이겼으면 아마 좋은 기분으로 이제 소위 월드컵을 대비한 선수의 이제 착출도 있었겠고.
1: 네네.
0: 자 그러면 이제 5월 17일 끝으로 6월 말까지 정확히 말하면 7월 4일까지 전북현대가 이제 휴무 기간 그리고 또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선수들이?
1: 사실 뭐 이제 17일 날 이후에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의 팀들이 그동안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이나 또 체력적인 그런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지금 선수들보다 구단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이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K리그 1 구단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팀에 필요한 선수를 누가 빠르게 적절한 시기에 영입하느냐, 그 영입을 통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에 팀과 조합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2라운드, 3라운드, 올해 리그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시기, 휴식 시기가 아니라 팀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0: 재정비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월드컵 네. 브레이크 기간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전북현대가 김승선 말고도 득점할 수 있는 득점원 선수를 찾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혹시 교수님 뭐 들은 게 있으신지요?
1: 아니 뭐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어느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전북 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17일 리그가 끝난다면 리그를 정리를 해볼 거고 리그를 복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자원들을 특히 외국인 용병들의 스쿼드로도 채워야 되고요. 좋은 자원들을 전부 영입한다면
0: 네.
1: 저는 올해도 전북의 강점들이 드러나면서 리그 2연패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승리할 우승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마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에 어떻게 선수의 영입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두 경기를 저희들은 또 가서 보던가 또는 TV를 통해서 봐서 우리 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전...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체육회 신동석 차장이 전화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첫 소식으로 전북 사격 선수 4명이 9월에 있는 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출전권을 따냈다고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오는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2: 최근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사격 국가대표 선발전이 펼쳐졌는데요.
1: 네.
2: 전북에서 활동 중이거나 우리 출신인 선수 4명이 태극 마크를 달고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1: 네.
2: 먼저 여자부 공기권총 10m에 나선 임실군총 소속의 추가원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선발돼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1: 네.
2: 또 스키트 종목의 여자부에서도 전북 일반 소속 김채은 선수가 이 출전권을 획득하며 격전지인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1: 네.
2: 이들 이외에도 우리 고장 출신인 양지인 선수와 소승섭 선수 역시 여자 권총 25m와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이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1: 네.
2: 이들 모두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로서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게 됐는데,
1: 네.
2: 우리 선수들이 시상식 맨 위에 설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꼭 우리의 국가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네. 자, 그 도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성류됐습니다.
1: 네.
2: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대회가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졌는데,
1: 네.
2: 이 대회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 네.
2: 매년 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1: 네.
2: 대회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탁구, 테니스, 체조, 파크골프, 고리걸기, 투어, 제기차기, 윷놀이 등총 10개 종목에서 열렸고, 약 2,000명의 어르신들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1: 네.
2: 종목별 경기 결과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2: 게이트볼 우승은 장수군이, 탁구는 익산시가 차지했고, 그라운드 골프는 무주군이, 체조는 고창군에게 돌아갔습니다.
1: 네.
2: 또 테니스와 제기차기는 전주시가, 파크골프는 익산시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1: 네.
2: 정읍시는 고리걸기와 투어에서, 윷놀이는 진안군에게 돌아갔습니다.
1: 네.
2: 또한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장수상에는 그라운드 골프에 참가하신 1933년생이신 양복규 어르신과
1: 네.
2: 체조에 출전한 37년생 길보견 어르신이 선정되셨습니다.
1: 네.
2: 저희 전북체육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가 이제 6월에 있게 되는데, 이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차기 교육감에게 이른바 전북 체육인이 바란다라는 주제로 체육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 네.
2: 정책 간담회는 체육의 초석이자 뿌리인 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1: 네.
2: 간담회에 참석하신 교육감 예비 후보들 모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네.
2: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인들은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체육 정책을 건의드렸는데,
1: 네.
2: 첫 번째는 체육 특기교사 임용제도 개선으로 체육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연간 2명 이상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1: 네.
2: 두 번째는 한 학교 한 종목 육성으로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서 지역 특화 종목과 연계한 한 종목 의무 육성 및 지원입니다.
1: 네.
2: 우리 체육인들은 이 학교 체육 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이 될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체육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 협약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재외 동포들이 속속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1: 네.
2: 체육회는 제 베트남 대한체육회와 상생발전,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1: 네.
2: 지난 3월 캐나다 등 8개 재외한인체육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 네.
2: 연이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1: 네.
2: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되고,
1: 네.
2: 전라북도와 한인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육 교류를 비롯한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네.
2: 또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근에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호텔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 네.
2: 이는 체육 관광 활성화와 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 마련했는데
1: 네.
2: 특히 이 우리 전북을 방문하는 선수단 등에게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되는데 전지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이 전북을 찾는 선수단과 네.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는 대회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맞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각종 체육대회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1: 네.
2: 먼저 한국 체육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우리 전북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약 1,30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참전할
1: 네.
2: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2: 또한 네. 각 종목마다 대회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1: 네.
2: 전국 남녀 볼링대회가 18일까지 익산시에서 열리고
1: 네.
2: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도 19일까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이 밖에도 한국 대학 양궁 선수권 대회, 고교 야구 주말리그, 철인 3전 경기도 예정돼 있으며
1: 네.
2: 도지사배 당구대회와 도지사배 직장대항 축구대회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1: 네.
2: 이 5월에도 체육으로 행복한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네. 아주 좋은 방송 해주셨어요.
2: 예. 저 고맙습니다.
1: 리포터로서 점수 90점입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네.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야구 소식 듣겠습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얼굴색이 좋으신 거 보니까 또 우승하셨나?
2: 네, 우승했습니다.
1: 아니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팀이 우승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아니 그 저 강원도
2: 양구에서.
1: 양구에서.
2: 네네.
1: 그 어떻게 어느 대회였죠? 그
2: 양구 대회. 국토 중앙 정중앙 유소년 야구 대회입니다.
1: 이야. 네. 그 팀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전국 대회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몇 살짜리 학년으로?
2: 4학년.
1: 4학년.
2: 네. 아, 4학년, 5학년 경기인데 어. 저희 축이 이제 4학년들인데 그 친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1: 이야. 너무 많이 가면 어깨 같은 데 좀 지장 주지 않을까요?
2: 저희 투수진들이 네. 많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2: 로테이션이 잘 돌아갑니다.
1: 아, 네. 보통 몇 회 던져요?
2: 규정상으로는 3이닝을 던지는데요. 선발 투수가

0: 50%의 패배.
1: 네. 잘 버텼죠.
0: 네. 아무튼, 버텼어요?
1: 네, 저는, 잘 버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저는 4승 2패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자, 기아 타이거즈와 이제 하나와 주중 3연전에 루징 시리즈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선발진의 붕괴다. 내일, 이리, 올러, 양현종. 어떻게 한결같이 4명의 선수가 똑같이 이럴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기아가 시즌 초반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발 야구였는데
0: 그렇죠.
1: 이번 하나와 KT 시리즈에서는 그 축이 완전히 흔들렸었습니다.
0: 네.
1: 먼저 1선발 내일이 KT전에서 5이닝 6실점. 이의리는 하나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네. 조기 강판이 됐었고요.
0: 네.
1: 올로는 역시 6이닝 5실점, 양현종도 4와 3분의 1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었습니다.
0: 네, 네.
1: 결국 4명의 선발이 연달아 흔들리면서 기아 전체 마운드 운영 자체가 꼬여버린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올로 선수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연승을 하면서 가다가 왜 또 이렇게 또 저렇게 볼을 던지는가. 예리한 면이 없더라고요, 볼에.
1: 네, 뭐, 투수들은 뭐, 다 계속 잘 던질 수는 없습니다.
0: 네. 네,
1: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0: 네, 그래도 네. 프로 아닙니까, 프로. 그런데 미국에서 왔는데 돈을 줘도 연봉 막 10억.
1: 저는
0: 막.
1: 올로 선수를 믿습니다. 이제,
0: 10억이에요, 아직, 연봉이.
1: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0: 억인데. 아무튼, 저, 올로 선수 화이팅. 네. 자, 특히, 이범호 감독도 이 선발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기본이 5회를 버텨줘야 되는데
1: 그렇죠.
0: 실제 경기 흐름도 완전히 또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선발이 초반에 내려가면서 불펜을 너무 빨리 가동을 해야 하고요.
0: 네.
1: 그러면서 뒷경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0: 네.
1: 특히 기아는 지금 필승조를 정해놓고 운영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버텨야 하는 구조인데 선발이 5이닝도 채우지 못하면 경기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이래서 4선발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인데요. 이건 개별 부진이라기보다는 선발진 전체 흐름이 내려앉았다고 봐야 합니다.
0: 네, 네. 자, 기아 타이거즈가 그 기간이 이제 어린이날 기간이었는데 네. 한화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무려 12점을 득점하면서
1: 네네.
0: 기분 좋게 승리를 하긴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이날 기아는 전체적으로 타선 연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1: 팀 타선은 14개 안타에 홈런 3방까지 터졌고요.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 모두 경기 내내 하나 마운드를 압박을 했었습니다.
0: 네.
1: 특히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온 장면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 이래 말 새로 온 그 외국인 타자 로드리게스 아레들린 로드리게스의 그 홈런 이야기부터 좀 얘기를 하죠.
1: 네, 맞습니다. 이래 말 2사 1-3루 상황에서 KBO 첫 타석에 들어선 아레들린 이 바로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네.
1: 사실 첫 타석부터 장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한 방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고요. 상대 배터리도 압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선빈과 김도영이 테이블을 만들어준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경기 흐름이 한 번 넘어갈 수도 있었던데 네. 그 2회 초 2위가 흔들리면서 5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어린이날 같은 분위기에서 선발이 조기 강판이 되면 팀 분위기에 가라앉을 수 있는데
0: 네.
1: 기아는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0: 네.
1: EMR 박재현이 적시타를 쳤고요.
0: 네.
1: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면서 흐름을 다시 가져왔었습니다.
0: 네, 네.
1: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0: 네.
1: 흔들리지 않는 공격 흐름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경기 중반에 홈런포가 이제 다시 터지기 시작했죠.
1: 네, 맞습니다. 5회말 박재현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고요. 이어 김도영까지 솔로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기아 쪽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0: 네.
1: 특히 박재현은 이날 5타수 4안타 4타점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요. 김도영 역시 3안타 경기로 중심 타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0: 네, 네. 후반의 집중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6회 추가 득점에 이어 7회에는 정현창의 2타점 적시타, 한준수의 적시타, 박재현의 추가 타점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0: 네.
1: 승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0: 네.
1: 단순히 홈런만 친 게 아니라 3수 때마다 연결되는 집중타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0: 네, 네. 결국 이날 기아는 공격 야구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선발이 흔들렸는데도 타선이 흐름을 끊지 않았고 불펜까지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네. 팀 전체가 함께 만든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만원 관중 앞에서 화끈한 공격력으로 승리를 선물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박재현 선수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디서 나타나는지 왜 이런 선수가 2군에서 있었고 아, 이범호 감독이 직접 팀의 1번 타자 고민을 다 풀어줬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0: 그렇습니다.
1: 선발 투수하고 1번 타자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 그 숙제를 그냥 신인이 와서 풀어줘버렸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주전 리드오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 역할을 했었고 타율도 8푼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 동안 체중을 늘리고 타격 훈련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었습니다.
1: 네. 제가 잠깐 그 감독님 얘기하는 동안에
0: 네네.
1: 팬들이 벌써 문자 보내주시네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감독님만 잘한데. 알겠어요. 네. 잘하니까 감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이 해설을 하신다는 거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아시죠?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실력 있는 해설위원입니다. 네. 그 얘기에다가 이제 박재현 선수가 좋은 선수다. 그러면 현재 기록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이날까지 타율 3할 1푼 3리, 3홈런, 15타점, 6도루의 득점권 타율이 무려 4할 5푼 5리였습니다.
1: 이야,
0: 그리고 네. 현재 타율이 오르면서 현재는 3할 3푼 3리입니다. 5홈런, 도루 8개, OPS가 0.9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단순히 출루만 하는 타입이 아니라 장타와 주루 해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번 최근 한화전에서는 4안타 4타점 경기를 하면서 공격을 완전히 이끌었었습니다.
1: 네네네. 리드오프 역할을 완벽하게 해준다. 이것은 뭐냐면 1번 타자로서 팀을 이끌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것을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 역할이 대단해요.
0: 네, 그렇습니다. 기아는 시즌 전부터 고민이 두 가지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호의 이적으로 비어있는 1번 타자 자리 그리고 우익수 자리였는데 박재현이 이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9번 타자로 나설 때부터 이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리드오프형이었는데 빠른 발로 상대를 흔들고 멀티 히트에 적극적인 주루까지 보여줬거든요.
1: 네.
0: 그리고 리드오프로 올라오자마자 4안타 경기를 두 번이나 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상대팀 감독도 극찬을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웬만하면 선수, 예, 예. 그 상대편 선수 극찬 안 하는데.
0: 네. 네. KT 이강철 감독이 직접 그 기아가 물건 하나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1: 네네.
0: 방망이, 주루, 수비, 어깨까지 다 좋은 평가였는데요. 특히 다이렉트 송구 보셨나요? 그 주자를 잡아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외야에서 볼
0: 네네네네.
1: 홈세도 하는 선수.
0: 지금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오툴 외야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네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어깨가 좋아서 우익수 쪽에서 안타 맞아가지고 들어온 것을 홈으로 들어오는
0: 네네.
1: 주자를 홈에서
0: 그렇죠.
1: 런스톱으로 그냥
0: 네네.
1: 포수 밑에
0: 네. 네.
1: 포수 밑에 들어가게끔 이런 선수가 나성범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데 후배가 좀 역할을 해주는군요.
0: 네네.
1: 네. 자 그러면 이범호 감독은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0: 네네네.
1: 이 초년병이 전체 100경기가 넘는 경기를 소화한다는 게 쉬운 게
0: 그렇죠.
1: 아니거든요.
0: 네. 네. 맞습니다. 아직 19살이고요. 첫 풀타임 시작. 이기 때문에 감독도 지금처럼 계속 잘할 수만은 없다.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을 주면서 시즌 끝까지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네.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깜짝 활약이 아니라
0: 네네.
1: 미래를 책임질 리드오프다 이렇게
0: 그렇죠.
1: 결정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지금 박재현은 단순히 한 시즌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기아가 앞으로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리드오프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빠른 발 그리고 장타력, 수비, 강한 어깨까지 갖춘 선수는 흔치가 않거든요.
1: 네.
0: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장 큰 수확 중 하나가 바로 박재현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제가 그 이 박재현 선수가 그 주루 플레이 하는 걸 봤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그 달리는 자세가 있잖아요.
0: 네네.
1: 한번 감독님도 한번 보세요 언젠가. 일반 야구 선수가 달리는 거 달라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선수는요 육상 선수가 달리듯이 이 뭐라고 할까요? 상체 부분, 상체 앞부분을
0: 네, 바람의 앞으로,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1: 앞으로 공개, 숙여요.
0: 네, 그렇죠.
1: 그 육상 선수들이 그렇게
0: 뛰잖아요.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야구 선수는 다 뻣뻣이 쓰고 뛰거든요. 막 턱을 올리고 뛰는 선수가 없는 네. 반면에
0: 그래서 요즘의 육상 트레이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네.
1: 그러면 육상 코치 데려다가
0: 네, 지금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 코치가 없으면 육상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달리기부터 배웁니다.
1: 이 선수를 보면요 눈동자를 이렇게 돌려보면 뭔가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뭐가 막 생각하는
0: 네,
1: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뭔가를 판단이 늦어요.
0: 네.
1: 홈런을 쳐놓고도 자기가 홈런친지 모르는
0: 네.
1: 이유가 있는데
0: 첫 홈런 때요.
1: 네, 네. 그런 판단력 그리고 판단이 결정나면
0: 네, 네.
1: 빠른 동작의 그 그렇죠. 주루 플레이가 네, 네. 눈에 띄는데
0: 센스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1: 아, 제가요 네. 그거 야구 선수를 그 런닝하는 방법 주루 플레이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다이빙하기도 좋잖아요.
0: 네.
1: 슬라이딩하기가 왜냐면 이미 허리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냥 그대로 네. 슬라이딩하면 돼요.
0: 전문가스럽습니다.
1: 그때도요. 34년간 저 야구 중계 제가 알잖아요. 네. 우리
0: 아시죠?
1: 근데 이제 네. 저희도 실제는 안 해봤지만 많이 저도 이제 물론 동네 야구는 해봤지만은 그 경기 나오는 선수들의 그 기초. 기초 그러니까
0: 네,
1: 주루 플레이는 달리는
0: 네네.
1: 방법
0: 네네.
1: 뭐 이런 것들을 육상 선수들 보잖아요.
0: 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1: 그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0: 네네.
1: 그렇게 배우면 속도도 빠르고 다음에 다이빙하기도 헤드퍼스 라이딩하기도 좋다. 이걸 말씀. 아 이거 너무 내가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롯데 3연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가 그 부산 원정에 연패를 끊었는데요.
0: 네네.
1: 가장 큰 승부처는 어디였다고 생각하시는지.
0: 결국 젊은 테이블 세터의 에너지였습니다.
1: 네.
0: 예. 박재현과 박상준이 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끌고 갔었고요.
1: 네.
0: 단순히 출루만 한 게 아니라 장타와 득점 생산까지 책임지면서 공격의 엔진 역할을 해줬습니다.
1: 네.
0: 특히 박재현의 리드오프 홈런은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기아 쪽으로 끌어오는 한 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예. 아주 박재현 선수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1: 네네. 여기서 또 박재현 선수가 또 나와요.
0: 네.
1: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네.
1: 워낙 잘하기 때문에
0: 네, 네.
1: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요.
0: 네,
1: 네.
0: 네. 네. 지금 박재현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완전히 경기 MVP급 활약을
1: 그럼요,
0: 하셨죠.
1: 그럼요.
0: 네, 4타수 3안타 멀티 홈런 3득점.
1: 네. 네.
0: 특히 두 번째 홈런은
1: 네.
0: 제역전 흐름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1: 네.
0: 단순한 홈런 수저보다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1: 네.
0: 팀이 연패 분위기에서 흔들릴 수 있는 순간마다 박재현이 공격 흐름을 다시 살려냈다는 점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박재현 선수의 멀티 홈런은 이게 김도영이나 나성범 선수 정도나 할 수 있는 한 경기에 홈런
0: 그렇죠.
1: 두 개 친 거 아니에요.
0: 연봉이 지금 5천만 원이랍니다.
1: 5천? 아, 투수는 10억 받는데 5천?
0: 네.
1: 야, 아무튼
0: 뭐 50억 이상의 가치를 뭐 그 실력으로
1: 예,
0: 지금
1: 대단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대단한 근데 체격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근육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스윙의 임팩트가 어때요?
0: 스윙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공을 쫓아가는 그 눈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자, 우리가 이제 박재현 선수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박성준 선수 한번 얘기해 보죠. 콜업 직후에 이제 선발 출전한 그 박상준 선수가 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또 이 선수는 또
0: 네, 이범호 감독의 승부수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퓨처스에서 워낙 타격감이 좋았고
1: 네.
0: 감독도 좋으니까 바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날 경기에서도 그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1: 네.
0: 3안타 경기였고 찬스 연결 능력도 좋았습니다.
1: 네.
0: 그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접근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1: 네.
0: 기아가 고민하던 2번 타자 타순에 새로운 옵션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선수 좀, 그 양력 좀 얘기해 주세요.
0: 이 선수는요, 2001년생입니다.
1: 네.
0: 2022년 육상 선수로 입단을 했고요.
1: 그럼 25살 정도 됐겠군요. 예, 예. 네.
0: 자투 자타이면서 지금 현재 퓨처스 리그 성적 21경기 타율 3할 9푼 4리입니다.
1: 네.
0: 홈런이 6개가 있고 28타점, OPS가 무려 1.18발로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지금 현재 26년 지금 1군 경기 저 시리즈 기록은요.
1: 네.
0: 9경기 24타수 6안타 타율 2할 5푼입니다.
1: 네, 네, 네. 그 박상준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선배들이 이제 또 바짝 긴장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하고
0: 네네네
1: 네, 또 선발 투수 황동화 선수의 투구 내용도 아주 빼놓을 수가 없죠.
0: 네 맞습니다. 이날은 황동화의 안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6이닝 1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요.
1: 네.
0: 경기 운영 능력도 좋았습니다.
1: 네.
0: 무리하게 힘으로 승비를 하기보다는 포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템포 있게 끌고 가면서 투구를 해줬고 연패 상황에서 팀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투구를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와의 2차전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롯데전 4연승이 이어갔는데요.
0: 네네.
1: 네. 경기 흐름은 어땠습니까?
0: 네, 이날 롯데와의 경기는 전체적으로 팽팽한 투수전의 양상이었습니다.
1: 네. 네,
0: 기아는 초반 김진욱 공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끌려가는 흐름이었지만 후반 들어 집중력이 살아났었고 결국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 네.
0: 특히 풀리지 않던 실마리를 김호령 선수가 풀어냈었습니다.
1: 네.
0: 김호령의 동점 홈런이 결정적이었고 이 한 점 차로 밀리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대형 한방이었습니다.
1: 네.
0: 비거리 135m 홈런과 함께 경기 흐름 자체가 기아 쪽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김호령 선수가 그 경기 전에
0: 네네.
1: 감독한테 저 좀 오늘 하루 쉬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뺐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프로에서는 가능해요?
0: 본인이 이제 언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좀 한 템포 좀 쉬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그 뒤로 또 살아났어요.
0: 네네.
1: 야, 그 하루 쉬는 게
0: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우선 마음이 좀 편해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조금만의 그 몸에 오버가 되면
0: 사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김우령 선수도.
1: 그러니까요. 네. 자, 마운드 운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네. 이날 내일은 직전 경기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다운 투구를 시점을 최소화했고요.
1: 네.
0: 이번 호투는 선발진과 안정감과 그리고 반등 흐름을 동시에 만든 의미 있는 등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불펜 운영은 완벽했습니다.
1: 네.
0: 정혜영이 2이닝 퍼펙트로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흐름을 네. 잘 연결을 해줬고요.
1: 네.
0: 성형타기 실점 없이 마무리하면서 팀 승 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접전 경기에서 불펜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로드리게스 또 역할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활약이 아주 뛰어났어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한국 무대 첫 안타 4개가 모두 홈런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KBO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1: 야,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네, 않는 기록일 그렇죠. 거예요.
0: 이날은 중요한 순간 적시 단타를 만들어내면서 첫 공식 1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1: 단타. 네. 그야말로.
0: 5안타를 쳤는데 4안타가 연속 4안타가 홈런이었고요.
1: 네.
0: 이제 이 경기에서 공식 1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적시타를 쳤습니다.
1: 멕시코 리그에서 이제 홈런 왕이었다고 그러는데.
0: 네, 맞습니다. 그렇죠.
1: 역시 네, 그 네. 왕이다 보니까 이제 안타 치듯이 홈런을 쳤죠.
0: 네,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박재현 선수의 그 결승 득점 상황 소개를 설명 좀 해 주시죠.
0: 네, 네. 이건 단순히 안타 하나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8회 기습 번트로 출루한 뒤에
1: 네.
0: 곧바로 2루 동루에 성공을 했고요.
1: 네.
0: 김선민이 땅볼을 치는 순간, 순간적인 판단으로 3루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1: 네.
0: 결국 그 움직임 하나가 결승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1: 네네네. 그러니까, 김선진 선수가 친 볼이 3루 땅볼이었어요.
0: 네네네.
1: 예, 그래가지고, 수비자가 그 볼을 잡아가지고 지체 없이 1루를 던졌는데,
0: 네네.
1: 그걸 잘못한 거예요.
0: 네.
1: 2루를 한번 2루자를 견제를 한 거예요. 네. 싹 한번
0: 체크하고 그렇죠. 던졌어야 되는데, 바로 급하게 연결하다 보니, 박재현 선수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거죠.
1: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5천만 원짜리 연봉짜리가 선배들도 못하는 그 말이죠. 그 판단력.
0: 네네.
1: 그리고는 지체 없이 뛰자마자잖아요.
0: 네네.
1: 3루수가 볼을 던지자마자 손에서 빠져나가자 바로 선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0: 네네.
1: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1위에서 3위로 진류한 그 장면이 네. 어때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감독이나 코치가 뭐 사인을 준 건가요?
0: 사인은 아니고요. 상대 네. 수비의 송구 타이밍을 읽고 바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네, 이런 플레이는 예, 스피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야구 센스의 판단력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 흐름을 흔든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요. 네. 박재현이 3루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 배터리가 포크볼을 마음 놓고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결국 아데들린이 적시타를 연결했습니다. 네. 기록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득점을 만든 핵심 디테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의 스피드와 적극적인 상대 적극성이 상대를 흔들었고 결국 경기 흐름까지 바꿔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롯데와의 이제 3차전 경기에서 7대 3으로 패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지만 1위 선발 투수가 더 아쉬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리 네, 선수.
0: 이은희는 이날 2.2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이 됐는데요. 단순히 공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심리적인 흔들림이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준 모습이었거든요. 네. 직구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나왔을 정도로 구위 자체는 살아있었어요. 네. 스트라이크를 던지하는 순간마다 볼이 많아졌고 네. 스스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1: 네, 네. 최근에 정혜영 선수가 네네.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마무리에서 던지는데 8회나 7회 나와가지고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순이 이제 싱글싱글 웃으면서 볼을 던지고 2회, 1회 잘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혜영과 비슷한 성격이 이일인가 봐요. 이 선수도. 저는 그렇게 봐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압박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이게 프로 선수들도 사람인지라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관중들 만원 관중들이잖아요. 요즘 뭐 관중이 꽉꽉 차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그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사실 큰 선수거든요.
1: 그럼요. 아무튼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여린 선수는 투수만 안 되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런 말은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선수를 보면은. 네. 너무 양 같다. 너무 양 같다. 순하다.
0: 그래서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범호 감독이 경기 전에 노래를 부르면서 던져라. 오직하면 노래 부르면서 던져라라고 했는데. 네.
0: 네. 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1: 아, 그렇게 해요?
0: 타임을 이제 투수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타임하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해라고 내려오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0: 그만큼 이을이 문제는 기술보다 멘탈적인 부분이 있다고 뜻이고요. 이범호 감독도 이을이가 또 볼이 나오면 어떡하라지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실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투구 템포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반복이 됐었고 이기 상황에서 자신 있게 승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뭐. 네. 거의 다 하셨어요, 방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에 가셔서 우승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냥 네. 방송 준비하시라고 네, 고생하셨는데 다 이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도마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지금까지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프로야구 소식, 프로축구 소식, 그리고 전주 전라북도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좋은 뉴스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테스타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꽃이 담긴 화분을 들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춰봅니다. 노란 카라 꽃 사이에요. 한 송이 더해진 빨간 카네이션 꽃. 꽃 화분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하고요. 다시 거울로 고개를 돌려 거울에 비친 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세월이 빠르게 지났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되면요. 그 전날 집에 가는 길에 늘 카네이션 두 송이가 설렘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늘로 가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한 송이만 들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송이가 낯설어서요. 언젠가부터 가슴에 다는 꽃 대신 꽃바구니나 꽃화분으로 대신했지만요. 꽃바구니든 꽃화분이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에 가는 길에 여전히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손에 들고 가는 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재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카네이션과 선물이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엔 감사의 마음이 기본으로 함께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직접 구입해서 부모님께 드렸지 생각해 보면요, 저는 20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는 막내인데요. 위에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형제 중에서는 첫째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요, 카네이션과 선물은 항상 누나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누나가 6학년일 때, 저는 꼬꼬마였겠죠. 중간에 형이 3학년 정도였을 거고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누나가 늘, 네, 카네이션과 선물 어버이날에는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형과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요, 형과 제가 중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때요, 그때부터는 누나가 돈을 걷더라고요. 여전히 어버이날 꽃과 선물은 누나가 준비했지만요, 이제 동생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대학생이 된 다음부터는 누나나 형이 꽃과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 개인적으로도 카네이션 꽃과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릴 꽃은 늘 두 송이, 두 개였습니다. 2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번은요, 어버이날 아침에 문득 부모님께 손편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랍을 찾아봐도 예쁜 편지지 사둔 게 없더라고요. 예쁜 엽서나 편지지에 글을 적어서 어버이날에 드리고 싶었는데, 당일날 아침 생각을 하다 보니 서랍을 찾아봐도 편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메모지 중에서요, 그나마 가장 예쁜 메모지를 꺼내서요,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메모지였는데요, 아버지께도 편지를 썼고요, 어머니께도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요, 당시에 아버지가 책도 보고 일도 하시는 아버지 개인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서재 겸 아버지 방이 따로 있었는데, 아버지 방에 잠깐 들어갔는데 아버지 책상 위에 있는 책꽂이에 정중앙에요. 책상 위에 보통 책꽂이가 있잖아요. 낮은 책꽂이요. 그 책꽂이 정중앙에 예전에 제가 어버이날 드렸던 메모장에, 예, 그 손편지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실은 그 손편지를 다시 보기 전에는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손편지를 보냈던 몇 해가 지나다 보니 제가 편지를 드렸다는 거. 물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되면 특별한 날이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의 어버이날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손편지가 떠올랐지만 일상 중에는 기억하고 있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책상, 책꽂이 정중앙에 있는 그 손편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 손편지를 보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썼던,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했던 그날 아침의 기억도 떠오르고요. 편지에 적은 글도 그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최소한 2살에서 4살, 아니면 5살 더 어렸을 때쓴 편지였겠죠. 그 편지를 들었을 때보다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요. 제 생각이나 상황도 많이 다양해졌고요. 그때의 생각과 시간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몇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새 시간이, 세월이 빠르게 지났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되면요, 그 며칠 전부터, 어떤 선물을 드릴까? 선물을,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작년에는 이걸 드렸는데,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도 하고요. 집에 가는 길에 구입하는 카네이션 꽃도요, 저는 보통 저녁 늦게나 밤에 하루에 이제 일과 마치고 꽃을 구입하곤 했는데요. 꽃을 사러 가면 카네이션 꽃이나 바구니가 가득하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꽃, 그리고 가장 싱싱해 보이는 꽃을 고르려고
한참을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구입한 꽃은 집에 들어올 때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가방이나 종이백 같은 거에 몰래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꽃과 선물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에게 어버이날은 그처럼 설렘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늘로 가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요. 카네이션을 한 송이만 들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송이가 낯설어서요. 언젠가부터 가슴에 다는 꽃 대신 꽃바구니나 꽃화분으로 대신했지만요. 꽃바구니든 꽃화분이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에 가는 길에 여전히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손에 들고 가는 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낯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은요. 카네이션 하나가 내게도 이렇게 익숙치 않은데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실까 하고 어머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도 나네요. 며칠 전 어버이날에도 꽃 화분은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카라꽃 화분에 빨간색 카네이션 한 송이가 있는 화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아침에 몰래 이제 전날 밤, 어버이날 전날 밤 화분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가방에 넣거나 종이백에 넣거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내놓기도 이제 서로 다 알죠. 어머니나 저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당일이 아니더라도 어버이날 전날 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어머니께 꽃화분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어버이날 꽃화분을 드리면요. 늘 어머니가 하시는 같은 패턴이 이어집니다. 거실에 TV가 올려져 있는 선반이 있는데요. 늘 그 TV 선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꽃화분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선반 위에 있다가요. 베란다 햇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옮겨서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화초 가꾸기를 좋아해서 어버이날에 드린 꽃 화분은 뭐 예전에는 가슴에 찬 카네이션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꽃 다발을 드리기도 했는데 꽃 화분을 드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꽃 화분을 뭐 3년 전에 드렸던 화분을 지금도 정말 더 풍성하게 가꾸고 계시고요. 그렇게 물도 주고 그러십니다. 이번에도 꽃 화분을 TV 선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오셔서 스마트폰을, 어머니가 어머니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터치하면서 뭔가를 찾으시더니 사진 볼래? 하면서 어머니 스마트폰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폰에 사진 갤러리를 보여주신 거였는데요. 거기엔요, 최근 거의 5년, 6년, 7년 정도 어버이날마다 제가 드렸던 꽃 화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모아두셨더라고요. 더구나 스마트폰 갤러리를 보면요. 갤러리를 마치 폴더처럼 구분해 놓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폴더에 그동안 어버이날마다 제가 어머니께 드렸던 카네이션 꽃 화분을 모아두는, 그 사진을 모아두는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라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버이날 꽃 화분을 드릴 때마다 가장 싱싱하고 예쁠 때 사진을 찍어서 모아두셨던 겁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유난히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기억은요. 언제나 뭉클함으로 다가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남일해가 부릅니다.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6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5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115회 방송 내용은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으로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냉장고 앞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죠. 냉장고 문을 열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멍하니 바라보다가요.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닫았던 순간이었죠.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고요. 무언가 먹고 싶어서도 아니었지만요. 그저 잠깐 기분을 바꾸고 싶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TV를 보고 있긴 하지만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딱히 TV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냉장고 문을 열기도 했지만 꼭 무언가를 꺼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달리 생각하면요. 그 모든 순간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 짧은 시간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꺼내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거나 무언가를 기다렸다가 보고 싶어서 TV를 볼 수도 있지만 딱히 보는 것은 없어도 TV 채널을 돌리는 것만으로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잠시 뭐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그런 잠시의 쉬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은 건요. 입이 심심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심심했던 거고요.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고 고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뭔가 허전하고 심심할 때 그냥 문득 마음과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낸 시간도요. 하루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그저 그런 순간 하나쯤은 편안하게 그대로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11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멍 때리는 거 좋아해요. 불멍, 물멍, 비멍, 하늘멍, 노래멍, 4월 꽃비멍, 바람멍,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멍. 그리고 지금은 제주멍. 점점점. 그런데 참 좋다. 키우키우키우 해주셨고요. 분명 봤는데 본 게 없는, 들었는데 들은 게 없는. 잠시 후 이 제주는 지워질 겁니다. 제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두렵니다. 그냥 지금의 좋았던 느낌만 남기고 말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물소리 멍도 압권입니다. 특히 야밤에 듣는 물소리 환상적이죠. 무섭기도 하고요. 소리를 타고 우르는 상상의 뭔가가 주는 두려움과 설렘과 희열과 경쾌함이 있어요. 오랜만에 해보는 정신없는 이런 넋두리도 좋으네요. 키우키우키우이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저도요 가끔보다는 조금 더 자주요. 청취자분들께서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너튜브에 댓글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댓글들을 보면서 멍하니 있다가 생각에 잠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멍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멍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멍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떠한 생각이 내가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멍이 있습니다. 저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이 멍은 네
오라벨튜브님이 불멍, 물멍, 비멍, 하늘멍, 노래멍, 사월 꽃비멍, 바람멍, 타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멍이라고 해주셨는데 제주멍도 해주셨죠. 이건 댓글을 보면서 댓글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멍 적어주셨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방송 중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정말 자주 그리고 또 즐겨 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그렇게 시간을 보는 것 중에 카페에서 좀 넓은 카페에서 통유리창이 된 네, 그런 카페면 더 좋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서 아메리카노 따뜻한 것을 시키고 노트북 작업을 하다가 가끔 그 카페 안에 음악이 나오는 공간에서 사람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는 들리지 않지만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이블에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는 건 아니지만 앞에 보이는 테이블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카페 음악 멍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유리 벽으로 된 카페 벽인데 보통 카페 벽들은 안 보이게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것보다 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팎이 보이게 카페가 되어 있는데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며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 카페가 2층이나 3층일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지나는 분들은 창가에 앉기 전에는 안 보이잖아요. 창가에 앉으면 지나가는 거리를 보기도 하지만 하늘을 그냥 멍하니 음악을 들으면서 내지는 노트북 작업을 하다가 노트북 그 작업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멍하기도 합니다. 그런 멍 속에서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도 그때 멍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이어서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소쩍새 우는 4월은 알 수 없는 근원적인 슬픔이 밀려옵니다. 두견새, 자규, 소쩍새 불리는 이름도 여럿이지만요. 진달래 필 무렵에 들리는 두견 소리에 취하듯 멍하니 서 있었던 올봄 첫 소쩍새 소리는요. 저에겐 막연한 그리움이고 무언가의 아쉬움이고 애잔함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더 큰 소리로 들으니 다시 그 소쩍새 숲이 그립네요. 그나저나 소쩍새 소리도 우리 목소리처럼 다 다르다는 것 아세요? 유난히 애처로운 소리를 지닌 녀석이 있답니다. 라고 지영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두견새, 자규, 소쩍새 이게 다 같은 말이었네요. 모두 다 소쩍새를 부르는 이름이었네요. 몰랐습니다. 두견새, 자규, 소쩍새. 지난주에 방송 중에 지인이 소쩍새 소리 산을 걸어가다가 너무 좋아서 녹음한 것을 저에게 폰으로 전송한 그 파일을 방송 중에 함께 들었었죠. 문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뻐꾸기인 줄 알았는데 녹음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소쩍새라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애처로운 소리를 지닌 녀석이 있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목소리처럼 소쩍새 소리도 다 다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하긴 하지만 다 같은 소쩍새 소리. 하물며 저는 소쩍새 소리, 소쩍새 중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구분한 게 아니라 뻐꾸기 소리인가? 라고 하물며 했다고 하잖아요. 네, 새들도 소쩍새도 목소리가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쩍새 소리는 늘 같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늘 같이 소쩍소쩍 하기는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의 상황, 나의 마음에 따라서 뭐 어제, 오늘, 내일 산에 세 번 올랐다. 근데 어제의 기분, 오늘의 기분, 내일의 기분에 따라서 그 같은 소쩍새 소리라도 어떤 때는 좀 더 우울하게, 때로는 적막하게, 애처롭게 들릴 것도 같고요. 또 어떤 때는 좀 더 밝게 나를 따라서 같이 등산을 걸어오는, 걸음을 하는 밝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라디오 방송 DJ 멘트도 그렇잖아요. 오늘의 나의 기분에 따라서 DJ가 말하는 멘트가 나오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하듯이 이렇게 들릴 때도 있겠고요. 어떤 때는 기분 좋은 날은 그 기분 업을 더 상승해주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처럼 소적새의 목소리가 다 소적새의 소리가 다른 것처럼 소적새뿐만 아니라 뭐 누구나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소리가 다른 것만큼 생각도 마음도 또 그 마음 안에서도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구나 그런 것들을 지영님처럼 좀 알아주는 눈치채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음악을 들을 때 가끔 그래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뭔가 생각나서 가지러 갔다가요. 정작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휙. 노래에 빠져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건망증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방송 듣고 보니 그런 시간도 필요했던 거네요. 히읗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바쁘게 생각하고 바쁘게 일만 하고 하겠습니까? 가끔은 건망증처럼 멍하니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훈님이 건망증인가 하고 생각을 할 만큼 어떤 것을 내가 가지러 갔는데 그 장소에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는 이유 중에 또 많은 경우가 하루를 바삐 보내고 분명히 어떠한 것을 하시다가 그게 필요해서 그 장소에 갔는데 가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일과 관련된 생각 아니면 오늘 약속과 관련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그걸 가져와야지 예를 들어서 그게 물컵이었다면 물컵을 가지고 와야지 라고 출발을 했지만 다른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장소에 가서는 내가 뭘 가지러 갈지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망증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가 신나게 바쁘게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서너 명이 같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려면 1층을 눌러야 되는데,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1층 안 눌렀네?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는 누르죠. 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깜빡하고 안 누른 것도 지훈님이 그래서처럼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저희가 습관처럼 그리고 내려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자마자 1층을 딱 눌렀을 텐데 내가 뭐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음악은 듣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 뭔가의 일정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난 눌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눌렀던 거죠. 그러다가 차라리 어차피 1층으로 내려갈 거니까 아래쪽에서 누르면 다행인데 내가 있던 층보다 더 높은 층에서 누르면 괜스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면 그 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열려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도 깜짝 놀랍니다. 밑에서 타고 이렇게 올라올 리는 없을 텐데 하고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연을 남겨주시는 것처럼 지난 거 보면 에피소드예요. 네, 이런 걸로 저희가 건망증도 필요하고요. 가끔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친우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이유 없이 우두커니 멍하니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창밖 바라보는 겁니다. 카페도 그렇고요. 건물에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노래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히읗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네. 책갈피에서 이야기를 함께 청취자분들과 나누다가 보면요. 닮은 분들이 참 많아요. 닮은 분들이 그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나 봅니다. 이유 없이 우두커니 멍하니 위에 지훈님 그리고 오늘 남겨주신 여러분의 글처럼 특이한 건 아니에요. 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그 순간을 알아채는 때가 있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구나 하면 대다수는 또 멍하니 바라봤던 앞뒤로 뭔가에 대해 고민이나 생각이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떤 때는요, 책을 읽는데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장한장 책장은 넘어가고 글은 계속 읽는데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읽기만 하고 글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보니요, 그땐 제가 책을 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뭔가를 멍하니 하고 싶었던 거였나 봅니다.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도 최근에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최근은 아닌데 한두달전 정도에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꺼내요.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개미 읽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한강 작가의 책만큼 책에 따라서는 페이지에 따라서는 정말 머리에 안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추상적이면서도 이론적인. 그래서 그때는 제가 멍하면서 책을 본건 아니고 책을 정말 읽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개미라는 책을 읽으면 더 많은 그때와는 다른 이해와 그렇게 다가오겠지라고 읽었는데 마치 수학의 정석 풀듯이 어떤 페이지는 읽고 또 읽고 앞뒤 추론하고 다시 기억 떠올리면서 읽고 또 읽고 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네, 책을 네, 이때와는 또 다른 경우로 글을 남겨주신 것처럼 네, 수영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책장을 넘기면서 분명히 내 눈은 한줄한줄그 줄을 따라서 글을 읽고 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책을 덮었을 때 정말 완전 간단한 전체적인 이 내용이었지 정도만 생각이 나고 그 세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쩌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멍하니 있다가 아무것도 안 꺼내고 닫는 것처럼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데 TV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눈은 TV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뭔가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워라벨 TV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앞에서 해주시고

하기도 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것만으로도 그 시간은 충분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에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한걸 거예요. 노래 듣고 할게요. 선우정아, 봄처녀.

선우정아 봄처녀 듣고 오셨습니다. 나를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4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랜만에 배워요. 웃는 이모티콘. 아마도 쉼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TV를 멍하니 본 것도 냉장고 안을 멍하니 본 것도 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하시면서 클로버 그리고 체리 닮은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봄이어서 더 그런가 봐요. 봄이어서 이제 뭐 봄이긴 하지만 연초는 아니죠. 봄도 깊어가고 있죠. 곧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연초나 이른 봄에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니까 봄바람 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지만 연으로 보면 네, 한 해로 12개월로 보면 연초에는 그 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심란하거나 허하기도 하는데 아직 저는 그 기운이 남아있나 봐요. 여름을 앞두고 이제 5월달 한 해의 중간 6월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여운이 연초의 여운이 그 마음이 허함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 그렇게 보면요. 마음의 계절로 보면 저는 잠시 마음이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나뭇잎이 낙엽이 떨어지는 네.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해월리 농막에서 1박 2일을 지냈어요. 피곤해서 일찍 불편한 잠자리에 누웠는데 참 귀한 새소리가 들렸어요. 소쩍다 소쩍다 소리에 농막에서 뛰쳐나가 폰에 녹음을 했는데요. 제가 잠옷바람으로 나가는 바람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더라고요. 아, 내가 미쳤다 미쳤어 했습니다. 키읔. 밤새 우는 그 녀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설쳤습니다. 유유. 새소리 더 듣고 싶어서 재방문했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쩍새 녹음한 거 들려드렸었잖아요. 그 소리 다시 듣고 싶어서 방문하셨다고 아마도 전주 FM 보이는 라디오를 다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쩍새 소리를 농막에서 농막이 있으신가 봐요. 농막에서 밤에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때가 이런 경험이 있었겠죠. 살면서 뻐꾸기 소리인지 소쩍새 소리인지는 제가 구분을 하지 못했겠지만 그동안 밤에 뭐 그게 MT나 워크숍이었을 수도 있고요. 늦은 밤에 산이나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묵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밤에 듣는 새소리. 네. 그때 마침 하늘에 맑은 하늘이어서 별이 많거나 하면 그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만 듣는 것도 새소리만으로도 멍한데 하늘에 까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도 멍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기억입니다. 해월리 농막, 네. 농막에서 맞이하는 밤의 새소리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셨다고 했는데요. 부럽긴 하네요. 그래도요. 그리고 해월리 은하수님이 농막 이야기, 오늘 농막 이야기는 처음 해주셨지만 텃밭 이야기 자주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공동체에서 가까운 근교회, 걸어서 한 10여 분 갈 수 있는 곳에 공동 텃밭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지난 주말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여 못했어요. 네, 이른 새벽 한 5시, 7시 사이에 가서 고랑도 정리하고 저는 고랑만 정리한 줄 알았더니 일부 묘목이나 씨앗 같은 것도 심었고 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고추, 그리고 대파,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상추 몇 개. 네, 여러 지금 그 종류가 다 생각은 나지 않는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저는 그 첫날에 함께는 못했지만 그래서 조만간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같이 가서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겠죠.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드린 게 있죠. 꽃을 좀 심어보고 싶다. 아직 동아리 분들에게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한켠에
그 동아리이기 때문에 각자의 할당의 장소 범위의 영역이 있다면 제 영역의 일부는 네, 전부 다 꽃을 심으면 네, 공동 텃밭인데 야, 너 뭐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는 아니면 주위에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꽃을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꽃을 심게 되고 그리고 그 꽃이 피게 되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사진으로 공유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지난주 쌤 블루 정장 입으셨네요. 10년은 더 영해 보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아,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오늘도 블루 정장을 입고 올걸 그랬습니다. 오늘은 완전 레드입니다. 이어서 소망드린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말씀처럼 모든 일에 이유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렇네요. 쉴 때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기분입니다. TV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도 마음이 조급하곤 하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숙제 안 하고, TV를 보는 마음. 5시 반, 7시 사이에 재밌는 만화 영화를 그때 많이 했어요. 만화를 보는데, 그리고 가끔은 숙제했냐? 하고 엄마가 호통을 치시기도 하지만, 막 마음 졸여가면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평소에 그렇게 재미있게 안 봤던, 재미없었던 다큐멘터리도 시험 전날이면 왜 그렇게 재밌게 보이는지. 그러면서도 막 가슴 졸이죠. 숙제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했는데 하면서 TV를 봤던 그때의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림님이 말씀 주셨던 모든 일에 이유가 꼭 있어야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조급함, 불안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게 일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초등학교 때는 매일 그랬던 게 아니라 특히 시험 전날에, 시험은 뭐한 달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시험 전날에 초조하면서 TV를 봤지만 요즘은 많은 일상이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러한 숙제나 시험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에 이와 유사한 형태를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뭔가 초조하고 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멍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시는 방송을 실내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창밖을 한번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창 밖에, 직접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하면서 멍하니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신호에 걸렸거나 정차를 하셨을 때 바로 내리시지 말고 한번 숨을 고르는 것도 어떠실까 싶어요. 다음은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건망증은 아니실 것 같고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5월은 공휴일이 많아서인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찾으면서 방송도 하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공휴일도 벌써 훅 지났네요. 노동절도 지났고요. 어린이날도 지났고요.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부처님 오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건망증은 아니실 것 같고 라고 선무님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 냉장고 앞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냉장고 문을 왜 열었지?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둘다 있는 것 같아요. 건망증도 있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아주 이중 세트였던 겁니다. 이어서 반야경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때로는 이런 멍 때림도 필요하겠죠. 오늘 노래 매우 좋군요. Feel good. 새소리는 조금 어렵네요. 히읗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새소리는 조금 어렵다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새소리를 먼저 들려드리고 어떤 새소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뻐꾹인 줄 알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쩍새였습니다. 그 반야경님이 글에 남겨주신 새소리는 조금 어렵네요라고 해주신 게 새소리 맞히시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새소리 어떤 새인지 이름이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그 새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지인이 이 새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줬던 그 파일을 들을 때 뭔가 마음이 맑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된다. 그냥 그 새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로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저와는 다르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실타래처럼 머리 안에서 얽혀서 그게 좀 어려웠다라는 뜻도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상에서의 멍때림, 말씀처럼 필요합니다. 멍때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명상인 겁니다. 네, 명상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겠죠. 이어서 보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우두커니 멍하니를 소리내어 읽어보니 마음에 여백이 생기네요. 방송이 그 공간을 시원하고 차분하게 채워줍니다. 방송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하트 여러 개 남겨주셨어요. 마음의 여백, 좋네요. 그리고 방송이 그 공간을 또 마침 보현숙님 채워주셨다고 하니까요. 라디오 방송이 가끔은 내가 멍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는 방송을 들으면서 그게 함께 더해지고 나눠지고 내가 뭔가 마음이 울적할 때는 마치 소쩍새의 소리를 듣는 기분으로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으면 또 마침 채워지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기 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소쩍새 소리 좋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소쩍새 소리 반응 좋은데요. 그 지인분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야 할까 봐요. 그 지인이 밤에 등산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번엔 소쩍새 소리를 녹음해서 보냈지만 다음부터는 여러 새소리를 녹음해서 좀 보내달라고 한번 말씀드려야 할까 봅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맞아요. 딱히 먹고 싶은 건 아닌데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는 행동들이요. 그때의 그 마음들이 그 이유였군요. 나만 그런가 싶은 순간순간들인데요. 굳이 친구들과 나누지 않는 이야기들, 그 공감 이야기들을 진행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청취자님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 생방송으로 들으면서 소쩍새 맞췄습니다. 3년 전 이사 온이 동네 바로 앞산에서 평생 처음 들어본 새 소리거든요. 정말 소쩍소쩍하고 울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맞췄으니까 상품 주세요. 웃는 이모티콘. 무슨 상품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면서 로이킴의 너와는 위드 유 노래 신청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새소리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서 문제는 냈지만 상품 드린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했는데요. 네, 그래도 맞추셨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라디오 방송은 분명히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이제 혼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지만, 라디오를 들을 때, 예전부터, 요즘도 그렇고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분명히 DJ는, 진행자는 여러 사람 청취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바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마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들리지 않는 그 진행자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공감의 순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세연님이 소쩍새 맞췄으니까 어떤 상품 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상품 드려야죠. 상품은요, 세연님이 신청하신 신청곡입니다. 로이킴의 너와는 듣고 올게요.

로이킴의 너와는 듣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그와 관련한 기억과 이야기였습니다. 카네이션 두 송이를 들고 집에 가던 설렘과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꽃을 숨기던 기억도 있었고요.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내밀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에 급하게 써드렸던 작은 손편지를 아버지가 오랫동안 책상 앞에 붙여두셨던 기억도 있었고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제가 드렸던 꽃 화분을, 사진을 몇 년간 하나하나 모아두신 걸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요. 내가 건넨 마음을 나는 가끔 잊고 사는데 부모님은 그 순간들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버이날은요, 꽃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너무 좋았어.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세월이 빠르게 지났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되면요, 그 전날 집에 가는 길에 늘 카네이션 두 송이가 설렘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늘로 가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한 송이만 들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송이가 낯설어서요, 언젠가부터 가슴에 다는 꽃 대신 꽃바구니나 꽃화분으로 대신했지만요, 꽃바구니든 꽃화분이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에 가는 길에 여전히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손에 들고 가는 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넬의 오션 오브 라이트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3일 투표가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 미리미리 행사하세요.

me out. Bring me out. Oh. Bring me out.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한 주가 막 시작됐는데 마음은 아직 주말 어딘가에 걸려있는 이 시간. 점심은 먹었고 커피는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마음도 살짝 느슨해지는 시간이죠. 현희의 너영라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오후의 장면 하나를 얹어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일과 시간의 오후의 장면. 꼭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꼭 TV 브라운관에 앉아있지 않아도, 드라마를 정주행하지 않아도, 노래 한 곡만 잘 만나면 이상하게 나의 하루가 장면처럼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버스 창밖이 갑자기 엔딩 장면이 되고, 퇴근길 골목 드라마 한 컷 같고, 아무 일도 없던 월요일 오후가 살짝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시간. 노래 한 곡 들으면 장면이 열린다. 공식 영화 드라마 OST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듣는 매칭 감정 느낌이 아 이거하고 딱 어울려 하는 노래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첫 곡 시작부터 화면이 확 열리는 곡입니다. 골든

네. 방금 들으신 곡, 골든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냥 시작곡으로 틀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주인공이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 조명이 하나 둘씩 켜지고 카메라 뒤에 따라 붙는 장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이 인트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인 것 마냥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내가 나를 믿어보자 하는 장면에 딱 어울리는 한주 시작에 월요일 오후 2시잖아요. 조금 지쳐있던 주말 동안 또 연휴 동안 내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고 또 앞으로 나의 또 연휴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장면이 연상케 하는 노래였습니다. 너와 나의 영화 나들이, 현희의 너영 나들, 현희의 너영 나들, 너의 영화 나의 드라마. 오늘은 OST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하루에 어울리는 장면. 오늘 하루하루 한컷한 컷을 이 장면에 얹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MZ 감성의 애니메이션 음악은 더 이상 특정 취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애니메이션 하면 20대, 30대 아니면 청소년, 초등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느낌이, 공감이 확 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장면이 세고, 감정이 빠르고, 음악이 직선적입니다. 아이리스 아웃.

네, 아이리스 아웃 듣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음악이긴 하고요. 마치 이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뛰어가야 되는 네온 사인 빗길 뛰는 발소리 막 이런 거에 맞춰서 막 따다다닥 뛰어가야 되는 그리고 뭔가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곡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체인소맨 특유의 거칠고 빠른 세계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청춘의 불안한 에너지도 이 안에 이 노래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나? 어쨌든 현이는 그렇게 느낀 곡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연결하여 소환을 딱딱 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조금은 센 장면이 필요할 때 평범한 하루지만 월요일을 강렬하게 뭔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평범한 하루에 액션 한컷 넣고 싶을 때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곡 이어갑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보고, 비 오는 장면은 드라마에 또참 자주 나오고 등장하는 뭔가의 로맨틱 하면서도 뭔가의 그 다음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잔잔하게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첫사랑과 만나면 비는 그냥 날씨가 아니라 기억으로 우리들을 뇌리를 턱턱 남겨주죠. 우산 하나 뛰어가는 발걸음, 말하지 못한 마음, 전하지 못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있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번 곡은 그런 장면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네, 소나기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선재였고 튀어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변우석, 김희훈 배우가 보여준 타임슬립, 첫사랑의 감정과 잘 어울리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첫사랑한테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이 곡은 다은순이 비 오는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아쉬움이 남겼는데, 그런 아쉬움이 나중에 또 결국은 또 만나게 되는 마음까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월요일 오후 2시 현희의 너영라디입니다. 노래는 지나가지만 어떤 장면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곡,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꾸만 웃게 돼. 사랑이 늘 처음처럼 설레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 마음이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먼저 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부석순의 자꾸만 웃게 돼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였죠. 김수현, 김지현 배우가 보여준 부부 로맨스. 감정과 좀잘 맞는데, 아, 눈물의 여왕 하면 또 다른 OST가 더 유명하긴 한데, 저는, 처음 시작하는 사랑보다 다시 회복하는 사랑이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에 눈물의 여왕이 사실은 이렇게 슬럼프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했던 그런 드라마 속에서 잔잔하게 깔렸던 그런 음악으로, 자꾸만 웃게 돼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그런 마음을 조금 다시 회복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좀 무겁지 않게 밝고 따뜻하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 곡을 선곡해 드렸습니다.

네, 디어가 불렀습니다. 밤 산책이었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함께 어울리는 곡입니다. 화려한 노래보다는 옆에서 조용히 같이 걸어주는 그런 노래로 추천해 드렸는데요. 옛날 일도 떠오르고 보고 싶은 사람도 떠오르고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슬쩍 고개를 들게 되는. 근데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근데 조용히 같이 걸어주는 사람 대신에 노래 한 곡. 괜찮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여, 아이유의 밤산책 같은, 폭싹 속았수다에 잘 어울리는 곡. 작품은 제주를 배경으로 했던 인생 로맨스이고요.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배우가 출연했던 이 곡처럼 크고 극적인 장면 사실은 없어요. 잔잔하게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따라가는 그냥 발 맞춰서 이렇게 같이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밤길 요즘엔 좀 무섭잖아요. 하나 둘 걸어갈 때마다 불을 나를 위해서 밝혀주는 것처럼 띵동 띵동 띵동 밝혀주는 그런 음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밤길 걷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리고 걷는 느낌으로 추천해 드렸고요. 다음 곡도 이어가 볼게요.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보려고 해요. 영화 사랑이 영화 같을 때가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 막 달달구리 막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처럼 멋있기만 하진 않죠. 사랑이 타이밍은 어긋나고 말은 잘못 나가고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하는 그런데 그 어설픔 때문에 사랑 이야기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달빛 아래 파도 타듯 혼자 흔들리지만 기분 좋은 곡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서핑 인더 문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들어갔던 OST 작품, 어떤 작품인지 혹시 연상이 되시나요? 넷플릭스의 멜로우 무비. 저는 이제 이 멜로우 무비의 최우식, 박보영, 이준영 배우가 출연한 로맨스 작품인데요. 영화와 사랑, 다시 만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제목처럼 이 곡은, 달빛 아래 감정의 파도가 타듯이 서핑이잖아요.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설레는, 아리까리한 이 설레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턱턱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작품의 공식 OST는 작품의 기억을 데려오고 추억, 보았던 사람, 그 다음에 누구랑 보았는지, 그 다음에 그 배우, 그 작품의 몰입도를 확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OST 같은 요즘 곡이 정말 많잖아요. 아직 찍지 않은 나의 장면, 오늘 하루를 기억하는 나의 장면들을 만들어주는 곡도 사실은 그것도 내 안의 OST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거 이 노래 OST 아닌데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곡은 계절보다 감정이 먼저 오는 노래입니다. 겨울 노래 같지만 사실은 이 곡은 눈 오는 날보다 오래 묻어둔 마음을 다시 켜지는 불빛이 반짝반짝 어울리는 헤어진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고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사랑. 그런 재회 로맨스의 온도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0: I just want to be where you are.
1: 네, 브이가 부른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서 처음엔 겨울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곡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의 우리는 작품의 최우식 배우와 김다미 배우 너무 이쁘게 나왔죠. 하창 시절 다큐멘터리를 함께 찍었던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뒤 다시 또 만나게 되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마주하는, 뭐 그런 설정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흔한 로맨스, 뭐 코미디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아주 이 노래에 이렇게 나오는 흐르는 이 멜로디처럼 아주 섬세하게 회차마다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서로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아파. 그리고 툭툭 던지는 말 속에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보내지 못했어. 라는 게 그냥 스며드는 것처럼 마음이 묻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건네지는 그런 말 투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고백하는 노래기보다는 조용한 마음을 들키는 노래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래된 사랑, 다시 꺼내보려는 기억, 그리고 끝나지 않은 마음을 떠올리면서 들었던 곡으로, 드라마 안에서 최우식 배우는 겉으로는 자유롭고 무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있는 채웅의 역할을 정말 그대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라는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학창시절 함께 찍은, 다큐멘터리로 연결이 되었었는데, 김다미 배우는 늘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버티는데 익숙했던 국연수로 연기를 했죠. 시간이 지나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죠. 이 친구의 두 친구가 다큐멘터리로 이제 얽히다 보니까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만나는 그런 설렘만 있는 일이 아니고, 민망함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때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따라왔던 그런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하죠? 성탄절 전에 뭔가의 설렘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묻어져 있는 기대, 그다음에 선물, 이런 것들도 사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의 설레임, 화려하게 터지는 곡은 아니지만 조용히 마음 안쪽을 밝혀주는 그런 곡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잊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그 기억이 아픈 게 아니라 조금은 따뜻해지는 순간, 그의 우리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이 노래. 조금 있으면 뭐 더움이 있고 여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딱 선선함을 우리한테 좀 시원한 선풍기 바람과 함께 잔잔한 은은한 솔솔 부는 바람과 함께 어울리는 노래와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작품과 노래였습니다. 청춘이라는 말은 참 예쁜데 막상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나의 청춘도 그때는 막 치열했거든요. 불안하기도 했어. 그런데 좀 서툴었고 좋아하는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라는 게 청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 현이의 청춘은 꿈도 많았고요. 사랑도 있었고 자꾸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또 청춘이지 않았나? 현진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서툴렀던 마음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비비의 아주 천천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비의 아주 천천히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25, 21에 OST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펜싱을 사랑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물 나이도 김태리 배우가 연기했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른이 되어 가야만 했던 백이진 연기를 했던 또 남주혁 배우.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전주에서 촬영했다. 나이도 희도의 집이 한옥마을 근처였던 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해 우리는도 사실은 전주의 고등학교에서의 그 운동장에서 물장난했던 그런 장면도 스케치했고, 그다음에 웅이의 가게 또 전주에 이렇게 세트 설치해가지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전주하고 연관이 있죠. 지금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 촬영했던 작품들을 또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서 소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첫사랑 이야기가 아닌 꿈을 향해 달려갔던 시절, 청춘이라는 그 기간에는 친구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죠.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청춘일 때.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었던 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는 그런 우리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1, 25에 이렇게 잘 묻어져서, 현이의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는? 청춘이라는 말은 멀리서 좀 반짝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누군가로부터 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내가 청춘이 시절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 길이 나의 길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 그 시절이 청춘.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서툴고, 꿈은 크지만, 현실은 자꾸자꾸 우리 발목을 잡죠. 아, 현실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게 청춘 그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절이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져도 다시 뛰게 하고, 울면서도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그게 아주 천천히 그런 마음으로 비비의 음악을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일어나! 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절이 25, 21. 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현이도 그랬던 것 같고. 희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넘어지고 펜싱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거. 그다음 펜싱도 친구도 사랑도 사실은 좀이 작품의 안타까움이 아 뭔가에 연결이 될듯될듯될듯 하면서 안 됐던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 저는. 현이는 그랬다. 백예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 마음이 감정을 숨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던 사람이 이진이지 않았나. 두 사람이 너무 애틋했어요. 청춘 속에 가려진 이 친구들의 마음이 그냥 드라마 안에서 그대로 묻어져 있는 듯한 마음. 아주 천천히라는 노래 제목 좋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너무 그냥, 천천히 빨리빨리 해. 아니, 천천히를 하지를 말던가, 빨리빨리를 하지를 말던가. 근데, 청춘은 지나갈 때 너무 빠른데, 기억 속에는 아주 천천히,
지금 현이의 기억에도 천천히 이렇게 소환이 되지, 막 그때 그랬지? 라고 하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오랜 사진을 보면서 예전 친구의 이름을 듣다가 사진을 다시 찾고 그때 자주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온다던가 문득 마음 한쪽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처럼 뭐, 이 곡은 그런 장면에 잘 어울렸던 곡인 것 같아요. 큰 사건 없이도 말 한마디 없이도 지나간 시절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장면. 그런 장면들로 25, 21 작품 소환 한번 해보고요. 나이도와 백이진의 청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 정주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주행. 지금 이 시기에 딱 정주행 하고 싶은 작품이지 않나? 계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행인가, 뭔가에 작품을 정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 추천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어떤 노래는 특정 작품이 들어간 적이 없어도 듣는 순간 장면이, 아, 맞아. 아, 이거하고 좀 매칭이 되는데? 요런 장면 있지 않나요? 대사는 없는데 장면이 참잘 어울리는. 뭔가에 둘이 이렇게 달달함이 묻어나오는 것만 봐도, 아, 이 장면에는 이 음악이 좀잘 어울릴 것 같아. 요런. 주인공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낙엽을 밟고, 벚꽃, 눈, 꽃눈을 맞으면서 카메라가 멀리서 따라가고, 시청자들은 뭔가의 시선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상상하게 되는 장면. 그런 장면을 어울리게 하는 곡입니다.

웨이브 투 어스의 배드였습니다. 작품의 엔딩을 장면을 떠올릴 때좀 어울릴 만한 그런 곡이지 않나요? 계절의 처음과 시작을 조금 이 음악으로 시작을 하면 뭔가 그 설레임이 있으면서 정리가 되는 감정을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더 좋아지는 그런 감정을 업그레이드, 레벨 업 시키는 누군가와 헤어진 장면일 수도 있지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무 일 없던 하루 끝에 문득 마음이 허전해지는 장면일 수 있고 나의 치열했던 청춘을 회상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가끔은 우리의 음악이 마음을 대신 말해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 나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복잡했던 마음, 별일 아니야, 넘겼지만, 사실은 오래 남아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이 곡이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꺼내서 뭔가를 이렇게 희석시켜주는 그런 곡으로 오늘 함께 해보았는데요. 함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장면이 열린다. 이 노래를 들으면 장면이 보인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늘 현희의 너영나들 진행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OST도 있었고, 공식 OST는 아니지만, 듣는 순간, 아, 이 음악 맞네? 아, 그런데? 라는 그런 곡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우리는처럼 오래된 마음을 다시 켜지는 장면도 있었고, 25, 21처럼 서툴지만 반짝였던 청춘의 장면, 그리고 우리 고장 전주와 연결되는 촬영지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음악은 참 신기하죠. 어떤 노래는 작품 속 인물 속이 떠올리게 하고요. 어떤 노래는 내가 지나온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올해로 오후 2시, 한 주가 막 시작되는 순간,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들으신 노래 한 곡쯤 여러분의 오후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은 장면 하나 있었네 정도. 지금까지 현희의 너영나드 진행자 현희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일단 한번더 움직여보는 마음 좋으시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일상에 어울리는 음악과 영화, 드라마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자, 퀴즈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일까요?
2: 해바라기? 장미? 아, 철쭉!
1: 땡! 정답은 바로 선거입니다.
3: 6월 3일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날,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도 잊지 마세요. 6.3 지방선거

안녕하세요. 햇살이 가장 깊게 고이는 시간 오후 3시. 저는 다정한 테라스에 와 있어요. 달력을 한 장 넘기니 온통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5월은 우리에게 참 많은 숙제를 주면서도 그 숙제를 마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을 뭉클하게 채워주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문을 열어 어버이날의 깊은 헌신을 되새기고 또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스승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들. 어쩌면 우리는 1년 중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던 그 귀한 생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버이날, 부모라는 이름 아래 당신들의 청춘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5월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서툰 걸음마 같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신 스승님의 가르침까지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5월은 이렇듯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기에 가장 좋은 구실이 되어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 93.5MHz 오후 3시에 만나는 다정한 테라스 진행자 윤인순입니다. 오늘 첫 곡은 5월의 화사한 정원을 연상시키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그리고 이어서 계절이 지나도 변치 않는 푸르름을 노래하죠.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테라스의 문을 열어준 첫 곡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였습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원래 유난히 꽃을 사랑했던 인물로 유명해요. 그는 이 곡을 통해 화사한 정원의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소리로 그려냈습니다. 하프의 영롱한 연주로 시작해서 호른과 클라리넷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듯 이어지는 선율을 듣고 있으면 우리 집 테라스 앞마당도 금세 알록달록한 꽃밭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이 듭니다. 5월의 축제를 알리는 서곡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곡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이 곡의 주인공, 차이코프스키의 또 다른 명작이죠. 발레의 대명사, 백조우 호수가 오는 6월 전주 소리문화전당을 찾아온다고 하네요. 오늘 5월의 꽃향기를 음악으로 미리 맡으셨다면 6월에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백조들의 몸짓을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주의 초여름이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화려한 왈츠에 이어 들으신 곡은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이었습니다. 197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이 곡의 제목 에버그린. 사랑은 늘 푸른 상록수와 같죠. 캐나다 출신의 가수 수잔 잭스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러브 이즈 에버그린이라고 노래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푸르름을 간직한 사랑. 5월의 햇살 아래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바로 이런 변치 않는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 두 곡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오후도 화사하고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차이코프스키와 수잔 잭스가 5월의 화사함과 푸르름을 노래했다면 이번 곡은 5월 그 자체를 시로 읊어낸 클래식 가곡의 정수입니다. 바로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중 제1곡 아름다운 5월에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곡은 생동감 넘치는 봄의 정석, 비발디의 봄 1악장입니다.

슈만이 평생의 연인 클라라와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던 1840년. 그 뜨거웠던 사랑의 환희 속에 탄생한 곡이죠.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 피어날 때 나의 마음 속에도 사랑이 피어났네 라는 하인의 시 구절이 슈만의 섬세한 피아노 선율이에 흐르고 있죠. 슈만이 노래한 5월의 내면적인 사랑과 비발디가 그려낸 봄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 이 두 가지 선물만으로도 우리의 오후가 풍성해진 기분입니다. 오늘의 공기가 이토록 설레는 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사랑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선율에 이어 우리말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오세웅 시인의 5월 소개해 볼게요.

5월 오세요.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맑은 물소리가 들린다. 산도 들도 아닌 내 마음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소리. 눈을 뜨면 세상은 온통 초록의 바다다. 파도 치듯 밀려오는 저 푸른 잎새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저토록 눈부신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아, 이 찬란한 고통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초록의 불꽃으로 나를 태우고 싶은 5월이다.

오세영 시인은 5월의 그 눈부신 푸르름을 보며 비명과 불꽃을 떠올렸습니다. 생명이 가장 뜨겁게 피어나는 이 계절이 사실은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 끝에 얻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듯해서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찬란한 고통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시인이 던진 이 질문이 유독 깊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화로운 초록은 누군가의 뜨거웠던 불꽃과 눈부신 희생이 피워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은 마냥 즐기기보다는 내 마음의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와 우리의 시간을 경건하게 되짚어보게 되는 성숙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5월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다음 코너는 시네마 테라스, 기억에 남는 영화와 음악을 함께 해보죠.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3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 높은 창공으로 안내할 영화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리차드 바크의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한 갈매기의 꿈입니다. 모든 갈매기가 그저 먹이를 찾기 위해 해변을 기울거릴 때 오직 비행 그 자체를 사랑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날기를 꿈꿨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그 유명한 대사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늘 큰 울림을 주죠. 5월의 초록이 지상에서 피어난다면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더욱 빛나게 한 건 전설적인 아티스트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입니다. 그는 이 OST 한 장으로 그래미상과 골든글러브를 휩쓸었는데요. 준비한 곡 존재의 본질을 묻는 비 듣고 영화 이야기 나눠보게요.

닐 다이아몬드의 장엄한 목소리로 들으신 비는 우리말로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거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나답게 존재하고 나답게 숨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빛나는 존재라고 노래합니다. 그 울림이 지금 제 테라스 안에도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은 평범한 갈매기입니다. 보통의 갈매기들은 그저 배에서 던져주는 생선대가리나 쓰레기를 줍기 위해 날개짓을 하죠. 하지만 조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먹기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날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날고 싶어 했죠. 하지만 무리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튀지 말고 남들처럼 살라며 결국 조나단을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외톨이가 된 조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절망하는 대신 끝없는 하늘로 날아올라 자신만의 비행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처럼 꿈을 찾는 다른 갈매기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은 먹기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꿈꾸기 위해 살고 있나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나는 누구인가를 잊고 살 때가 많죠. 하지만 조나단은 말합니다. 우리의 날개는 뼈와 깃털로 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 자체라고요. 5월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가슴 속에도 접어두었던 꿈의 날개를 한 번쯤 활짝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나단이 마침내 구속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며 날아오르는 그 순간의 환희를 함께 느껴보실까요? 이어지는 곡 닐 다이아몬드의 스카이버드입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거칠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거대한 날갯짓처럼 들리지 않나요? 비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내면의 목소리라면 스카이버드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환희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닐 다이아몬드는 뮤지션이면서 음대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5월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 참 좋은 달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다 지쳤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나단처럼 나만의 비행 경로를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푸른 날개 하나가 돋아나기를 바라봅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로운 비행의 꿈. 그 푸른 날갯짓의 여운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찬란한 초록의 계절이 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봄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1980년 5월의 광주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거리로 나섰던 아버지들, 민주주의라는 대의 앞에 스승이자 제자로 함께 어깨를 걸었던 청년들, 5.18의 정신은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이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은 화사한 꽃잎 뒤에 숨겨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다짐하는 성숙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영령들을 추모하고 또 시들지 않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끝내 푸르른 생명력을 노래하는 곡이죠. 양희은의 상록수, 그리고 이어서 김광석의 꽃,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의 상록수, 그리고 김광석의 꽃까지 올해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닮은 두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상록수는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진 곡이지만 80년 5월 이후 우리에게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죠.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는 가사를 가만히 되나이다 보면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날의 용기들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집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꽃은 문대연 작사 작곡으로 80년 5월 광주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깊게 배어있는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꽃이 뿌리니 라는 노랫말처럼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화로운 봄날은 어쩌면 그분들이 뿌린 눈물과 꽃씨가 피워낸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사한 꽃잎이 지고 나면 더 짙은 초록의 잎사귀가 돋아나듯이 그날의 희생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상록수로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5월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 아닐까 싶네요. 앞서 들으신 곡들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노래였다면 이번에 들으실 곡은 남겨진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이명주의 목소리로 듣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꼭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5월의 바람이 되어줄 테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어진 초록을 품고 이 테라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3.5MHz 전주 공동체 방송에서 보내드린 다정한 테라스, 제작과 진행의 윤인순이었습니다. 남은 오후도 부디 다정하세요.

0: 지금 여러분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우리말과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말톡 역사톡. 진행자 허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꿉니다. 부자가 된다는 돼지 꿈,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꿈, 하늘을 나는 꿈 등 다양한 꿈을 꾸죠. 사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죠.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하는 것.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땐 꿈에서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꿈에서조차 일을 하다가 깼습니다. 꼭 쉬지 못하고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꿈은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졌나요? 만약 꿈속에서도 힘들었다면 오늘 하루는 나만의 즐거운 무언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실에서 매일 즐거울 순 없지만 그런 하루를 잘 견뎌줬다고 나에게 칭찬이나 좋아하는 일, 선물을 줄 순 있으니까요. 매일 좋은 꿈을 꿀 순 없지만 잠이 드는 시간만이라도 자유롭고 즐거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악뮤가 부른 소문의 낙원과 하현상이 부른 등대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극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와 주장 낙토입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돈을 벌 때는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벌더라도 돈을 쓸 때는 당당하고 보람있게 쓴다는 말입니다. 또 주장 낙토는 노루를 쫓다가 생각지도 않은 토끼가 걸려들었다는 뜻으로 뜻밖의 이익이 생김을 이르는 말이죠.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지만 때론 어렵게 느끼는 민정씨가 있습니다. 민정씨는 과연 이 말들을 어디서 사용할까요?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민정씨 하루를 살펴볼까요?
1: 아우, 너무 힘들었다. 어디 보자. 아, 다음 일정이 없네. 3일이지만 좀 쉬자. 아우, 어깨야. 아, 통장에 좀 차니까 훨씬 나은데. 개같이 벌었으니까 정승같이 쓰는 거야. 일단 아침이니까 든든하게 고기부터 좀 먹어야겠다. 아, 뭘 먹지? 우선 가볍게 소고기나 시켜볼까?
0: 야, 먹태. 나는 샐러드 먹고 싶어.
1: 누나, 뭔 풀떼기야. 아, 그렇게 먹고 힘을 어떻게 써?
0: 샐러드? 나 다이어트 중이야.
1: 아, 그냥 사주는 거 먹어.
0: 어쭈, 이 자식이.
1: 아우, 아!
0: 두 번 말 안 한다. 샐러드.
1: 아우, 짜증나!
0: 너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어? 그리고 쿠키랑 샌드위치 세트로.
1: 아, 다이어트 한다며!
0: 그니까, 샐러드 먹으니까 쿠키 먹어야지. 누나한테 사줄 수 있지? 많이 버는 우리 먹태 작가님.
1: 누나 사주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돈은 누나가 더 많이 벌... 어휴.
0: 야, 나 무보수로 3일 부려먹었잖아. 그리고 개같이 벌었으니까 이럴 때 정승같이 쓰는 거야.
1: 그럴 때 쓰는 말 아니...
0: 어허! 아... 근데 너 이사한 집 꽤 괜찮다. 방도 넓고 작업실 겸 쓴다고? 나도 옆집에 작업실 하나 얻을까?
1: 그러시던지.
0: 근데 먹태, 여기 커피는 어디가 맛있어?
1: 여기 건너편에 개인 카페가 괜찮더라.
0: 그래? 그럼 난 아이스 라떼.
1: 뭐가?
0: 사오라고.
1: 됐거든. 정 원하면 가위바위보 3세판.
0: 어쭈, 난 가위바위보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1: 아, 그래? 안 내면 무조건 가위.
0: 바위.
1: 보! 아우, 막판만 이겼어도.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0: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카페 라떼랑 따뜻한 라떼 테이크아웃이요.
0: 네. 아, 오늘 저희 이벤트 중인데 앞에 놓인 손잡이 돌려보시겠어요? 당첨되면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드리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저 이거 15번 나왔는데요.
0: 아, 잠시만요. 아영씨, 손님 응대 좀. 아, 예. 아, 뽑히셨구나. 이거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 주시면 되세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쿠폰에 그려진 네잎클로버, 혹시 이거 쿠폰은 다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이 네잎클로버 그림도요?
2: 아, 그럼요. 저기 우리 매니저님이 직접 다 그리시는 거예요.
1: 그럼 설마...
0: 방금 저 사람이 주고 갔어. 물건도 잔뜩 사고. 네 팬이랜다. 아, 이거 직접 그린 건가? 모양이 특이하다.
1: 에이, 설마. 여보세요.
3: 어디야?
1: 카페.
3: 그럼 너는 어디게?
1: 어디?
3: 카페 앞이지.
1: 누나, 나 지금 나가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니, 돌아서.
0: 음료 나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가세요.
2: 뭐지? 언니, 혹시 저 사람 알아요?
0: 응? 안다기보단 저번에 일러스트 페어에서 휘선이가 그린 귀여운 그림들을 잔뜩 사간 손님이야 라고 할 순 없겠지. 그냥 최근에 요 근처로 이사 오신 것 같던데 종종 오시는 것 같고.
2: 아, 그렇구나.
0: 왜?
2: 아, 아까 아메리카노 쿠폰이 당첨돼서요. 근데 아니에요.
0: 야, 뭐
1: 조용히 해. 빨리 가자.
0: 왜? 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냐? 어디? 그럼 얼굴이라도?
1: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래도 내 팬을 만난 것 같아서.
0: 팬? 네가 먹튀인 걸 어떻게 알아?
1: 아, 봐.
0: 아메리카노 공짜 쿠폰? 이야, 이게 웬 주장낙토야? 당첨된 거야?
1: 아이, 그 옆에 그림을 좀 봐봐.
0: 응? 어머, 이거 네잎클로버. 네 핸드폰 고리에 단 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 일러스트 페어에서 팬이 준 거.
1: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돌아서라. 어?
0: 아, 알았어. 근데 대박이다.
2: 어디?
0: 맞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
1: 진짜 저 사람 맞아?
0: 아, 그렇다니까. 세상 진짜 좁다. 네 팬이 바로 앞에 카페에서 일하다니.
1: 아, 그러게.
0: 어, 완전 들킬 뻔했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1: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어차피 그쪽은 나인 줄 몰라. 누나가 작가인 줄 안다며.
0: 뭐, 그렇긴 해도.
1: 됐어, 그럼. 누나만 안 들키면 되는 거네.
0: 그런가? 그래도 인연인데. 아는 척하는 것도.
1: 인연은 무슨. 아, 내가 먹태인 건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고, 비밀. 누나, 앞으로 저 카페는 출입금지야.
0: 알겠어. 생각해볼게. 네가 치킨 사주면?
1: 아니, 뭔도 치킨. 알았어. 아무튼 기회주의자.
0: 이렇게 또 치킨 한 마리를 손에 넣다니. 이것 또한 주장 낙토인 걸까?

0: 네, 여자친구가 부른 시간을 달려서와 세븐틴이 부른 타이니 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극장,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와 주장낙토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어디서 이 말들이 쓰여졌는지 찾으셨나요? 우리의 잘나가는 일러스트 작가인 먹태 작가님, 경훈이 일러스트 페어에서 번 돈으로 비싼 음식들을 원없이 시킬 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했죠. 또 우연히 뽑기로 아메리카노 쿠폰이 당첨됐을 때 뜻밖의 재물을 얻었다는 뜻으로 주장낙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다양한 우리말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방송하는 말톡 역사톡을 듣고 계십니다. 위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매년 5월 5일, 그리고 1970년 이래 현재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죠.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 동화를 번역해서 출간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업적을 남기셨던 방정환 선생님. 자, 그럼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의 당주동. 쭉 늘어선 기와집들 가운데 유달리 추녀가 하늘로 들어올라간 큰 집이 있었습니다. 가게와 집이 이어져 있는 동네에서도 큰 편에 속하는 이 집에 1899년 봄 정환이 태어났습니다. 정환의 가게는 밖에서 봐도 한쪽엔 쌀가마가 가득 있었고 다른 한쪽에 마른 미역과 북어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정환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덩치가 제법 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환은 늘 형벌되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도 대장노릇만 했습니다. 정환에게는 한 집에서 사는 두 살 위의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도 정환이 하자는 것이면 먼저 나서서 잘 따라주곤 했죠.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자, 이제 찾는다.
0: 이 동네 아이들은 곧잘 놀다가도 실증이 나면 구멍가게로 달려가 물건을 이것저것 가져갔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었죠. 여러 가게에서 외상을 달아두면 나중에 정환네 아버지가 한꺼번에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환네 아버지는 가게 주인들과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2: 돈을 받으러 올 땐 우리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시오. 그러면 얼른 나갈 테니.
0: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할아버지는 장에 갔다 올 때마다 손자에게 줄 군것질거리를 많이 사왔습니다. 정환은 할아버지가 주신 땅콩이나 엿을 한 움큼씩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3: 자, 얘들아, 모두 줄을 서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안 보이네. 그 등치가 꽤 큰 친구 있잖아.
4: 그 아이는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
3: 그렇다면 친구가 다 나을 때까지 우리도 놀지 말자. 우리끼리만 즐겁게 놀 순 없잖아.
0: 이렇게 정아는 힘도 셌지만 의젓하고 의리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3: 얘, 그게 뭐니? 아, 이 참새 말이니? 내가 잡았지?
4: 어떻게 잡았니?
3: 다 방법이 있지. 궁금하니?
4: 응. 자, 여기 사탕 줄게. 나도 좀 알려줘.
3: 오케이. 좋아. 말총으로 잡으면 돼. 말총으로 동그랗게 올가미를 지어서 울타리에 메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4: 오, 그럼 저 참새 다리에 묶어둔 게 실이 아니고 말총이란 거지?
3: 그래,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4: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말총은 어디서 구했니?
3: 말 꽁무니에 달린 게 전부 말총이니까 말이 지나갈 때 몰래 슬쩍 하면 될 거야.
4: 그래, 고맙다.
0: 정화는 그 길로 말을 찾는다며 골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말이 끄는 수레한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4: 아저씨! 아저씨!
5: 응? 무슨 일이냐?
4: 저 말총 하나만 주세요. 네?
5: 그래라. 말이 서거든 뽑아가렴.
4: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5: 작골까지 간단다. 저기 저 산 너머에 있지.
4: 아, 한참 가시는군요.
5: 녀석, 그러지 말고 다른 말을 찾아보렴.
4: 아, 예. 어? 아니, 이건 말소리잖아?
0: 정한이 고개를 돌려보니 길 아래쪽에 수레를 매지하는 말이 물엿가게 앞에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4: 옳지! 저 말꼬리에 몇 가닥 뽑아야겠다. 그런데 말이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뻥 하고 걷어차일 텐데. 꼬리를 잡고 옆으로 비키면서 얼른 당기면 되려나?
0: 정화는 말총 서너 가닥을 손에 감아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4: 으악!
5: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이놈아! 일어나 보거라! 말 발길질에 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제풀에 놀라 자빠졌구나?
4: 누구세요?
5: 누구긴? 이 앞에 있는 가게 주인이다, 이놈아! 에휴, 말총을 뽑으려다 아주 혼이 났구나.
4: 아, 예.
5: 집이 어디냐?
4: 당주동인데요.
5: 여기는 옥인동인데 멀리도 왔구나. 어른들이 기다리실 테니 얼른 집으로 가거라.
4: 예. 에이. 말총은 얻었지만 엉덩이가 아프네. 아우, 넘어질 때 잘못 부딪혔나. 아유, 더 이상 못 걷겠다.
0: 결국 정화는 길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집에 전해졌죠. 정화네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잽싸게 정화를 데리러 달려갔습니다. 결국 정화는 이 일로 사흘을 꼬박 앓고 나서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환이 7살이 되자 할아버지는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정환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자 한자 따라 읽었습니다.
5: 하늘 천
4: 하늘 천
5: 따지
4: 따지.
0: 정환은 배운 것을 곧잘 줄줄 외웠습니다.
5: 어허, 그놈 영리하군.
0: 할아버지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봄에 시작하여 겨울이 되기 전에 천자문 한 권을 다 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너무 대견해서 친구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친구 한 분이 와 있는데 마침 정환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 정환아, 천자문을 읽고 있었구나. 자, 그럼 아무데나 펼쳐서 읽으라고 해보게. 그럼 어디 한번. 자, 여길 한번 읽어보아라.
0: 정화는 술술 읽었습니다. 몇 장 더 짚어서 읽어보라고 해도 정화는 조금도 막히는 데 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2: 호호호, 그놈 정말 신통하구나. 자, 동전 한 잎이다. 이걸로 과자도 사 먹고 더 부지런히 배워라.
0: 그 뒤로 정화는 틈만 나면 사랑방 근처를 기웃거리면서 용돈 얻을 궁리를 했습니다. 사랑방을 기웃거리다가 새 손님이 오면 얼른 천자문을 들고 나타나 거침없이 읽어댔습니다. 심지어는 밖에서 놀다가도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제법 많은 용돈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두 살 위인 삼촌이 무슨 일인지 어깨를 추어 올리며 정화

0: 초립이나 갓을 쓴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갓이나 초립은 장가를 들어야 쓸 수 있고 장가들기 전에는 머리를 따 늘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1: 이게 무슨 소리지?
2: 이건 공부를 시작한다는 신호야. 봐, 다들 방으로 들어가잖아? 나도 들어가야겠다. 여기서부터 혼자 집에 갈 수 있지?
1: 응!
0: 와글와글 시끄럽던 뜰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혼자 남은 정화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1: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무서운데 어디 다들 어떻게 공부하나 볼까?
3: 자, 다들 이걸 따라 읽어봅시다.
1: 아, 저렇게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는구나.
3: 으흠, 얘야, 너는 누구냐?
1: 안녕하세요. 우리 삼촌이 이 학교 학생이라 구경 왔어요. 그런데 머리가...
3: 왜? 내 머리가 이상해서 그러니?
1: 예, 아저씨 머리는 왜 상투가 없어요?
3: 허허, 그 녀석 꽤 똑똑하군. 너 글방에 다니니?
1: 이제 다니려고 해요.
3: 그래? 그렇다면 글방에 나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 나오너라. 세상이 바뀌어서 이젠 학교에 다녀야 해.
1: 저도 신식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3: 그래야지. 똑똑한 아이는 학교에 다녀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단다. 그런데 그러려면 나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야 해.
1: 하지만 저 친구들은 머리카락을 안 잘랐는데 왜 저더러만 자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3: 쟤들도 곧 자를 거야. 형들보다 네가 먼저 머리카락을 잘라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1: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0: 사실 정환과 이야기하던 분은 보성수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일꾼을 불러 정환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시켰습니다. 일꾼은 정환의 자른 머리카락을 건네고 빨간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3: 허허, 그놈 잘생겼다. 그럼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너라.
1: 예, 감사합니다.
0: 생전 처음 써보는 모자에 기분이 좋아진 정환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3: 아니, 누가 이런 게야? 이게 무슨 일이냐?
1: 할아버지...
3: 머리카락을 자르다니 조상을 욕되게 하는 짓을 누가 했느냔 말이야. 응? 얼른 말하지 못해.
4: 아이고, 아니, 청아님 머리가... 아휴...
3: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아니면 말할 때까지 매로 다스릴 것이다.
1: 할아버지, 세상이 바뀌었대요. 머리카락을 잘라야 학교라는 곳을 다닐 수 있대요. 저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3: 아무리 그렇지만, 아휴,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은 게냐?
1: 예, 할아버지.
3: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거라. 머리카락을 자른 결심을 지키란 말이다.
1: 예.
0: 정화는 보성소학교 유치반에 들어갔습니다. 유치반에서는 천자문을 배우는데 정화는 집에서 이미 다 배운 것이라 재미가 없었죠. 유치반이라지만 학생들은 모두 정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이 있는 어른들도 있었죠. 이런 탓에 정환은 소학교의 귀염둥이로 많은 칭찬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환이 10살이 되던 해에 집과 재산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작은 할아버지 대신 정환네가 빚을 다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이부자리와 손만 들고 사직동 인왕산 및 오막사리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5: 아, 쌀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러다간 긁히면 쌀떡이 비겠어.
1: 누나, 내가 친척 집에 가서 쌀을 구워.

0: 볼까? 그래, 그래야겠다.
1: 예, 정환아.
0: 네, 아버지.
1: 잠깐 이리 오너라.
0: 무슨 일이세요?
1: 살림이 어렵지만 그래도 배움에 의지가 있는 널 집에서 놀게 할 수는 없다. 서대문 내거리에 있는 미동 보통학교에 다니도록 해라.
0: 정말요?
1: 그래.
0: 하지만 어머니 병세도 안 좋으시고 약을 지워드릴 형편도 안 되는데.
1: 너는 그런 거에 신경 쓸거 없다. 그저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해라.
0: 예.
2: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누나의 혼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 식구라도 줄면 좀 나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0: 누나, 정말 누나 떠나는 거야?
3: 그래, 가마가 왔으니 나는 이제 가야겠다.
0: 하지만 누나는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3: 내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남겨진 가족들을 부탁할게.
0: 응, 알았어.
4: 울지 말자. 이럴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가난에 져선 안 돼. 반드시 내 꿈을 이루는 거야.
2: 정화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하나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 아니, 이게 뭐야? 예, 정환아.
0: 예.
2: 이집 기둥에 걸린 간판은 뭐니?
0: 아이, 참, 아주머니도 소년 입지회라고 써 있잖아요.
5: 그러니까, 나는 낙지회는 먹어봤어도 입지회는 처음 듣는다. 학생이면 공부에 힘쓸 일이지. 모임은 무슨 모임이니?
0: 아주머니, 제대로 좀 보세요. 글자 그대로 소년들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자는 모임이라고요. 공부가 따로 있나요? 이게 바로 공부죠.
5: 그래. 그렇다면 잘해보거라.
0: 예. 그러면 어디 한번 아이들을 모아볼까? 정하나!
6: 우리 같이 숨바꼭질하며 놀자.
0: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들어봐. 내가 소년 입지회를 세웠단다.
4: 소년 입지회? 거기서 뭐 하는데?
0: 거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할 거야. 하나, 부지런히 배울 것. 둘, 책을 많이 읽는 것. 셋, 새로운 것을 알려고 힘쓸 거야.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일 테니까 내일 저녁 우리 집에 모여라.
4: 그럼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가서 공부하자.
0: 잠깐 얘들아. 소년 입지회는 놀지 말자는 모임이 아니야. 놀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거지.
6: 그래, 회장 말이 맞아. 우리 회장이 하라는 대로 하자.
2: 그렇게 정화는 소년 입지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화는 또 어떤 일을 펼쳐갈까요? 그럼 미연이 부른 드라이브, 김세정이 부른 항해 듣고 올게요.

재미있는 우리말부터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톡 역사톡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4시 본방, 둘째 주에 재방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새벽 공방이 부른 원더풀과 이수연이 부른 연애 편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함께라서 당당하고 같이 가서 즐거운 두바퀴 탕감자 챌린지가 돌아왔습니다.
1: 5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자전거를 타며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0: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과 추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1: 챌린지 기간 동안 출퇴근길, 주말 나들이 할 때 자전거 타고 보물 찾아 인증하시면 됩니다.
0: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탕감자 챌린지. 5월 한 달 동안은 보물도 찾고 즐거운 추억도 남겨보세요.
1: 참여 방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5월은 초록의 계절, 실록의 계절입니다. 4월이 꽃마중이라면 5월은 실록 그 자체입니다. 장미는 가지를 세울 시기에 가장 정열적인 황홀함을 주고 아카시아 찔레꽃이 향기를 내뿜는 청초한 하늘에 우리를 반겨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달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기념하며 자연들을 섬기는 계절로 평생 고마움을 갖게 하는 달입니다. 역동의 계절 5월은 시작과 끝을 생각하며 기쁨에 넘치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반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윤윤서의 문경서재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강문경, 배들어 온다, 황민호, 오라버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천호동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굴은 천호산 기슭에 있는 석회암 동굴입니다. 종유석과 석순, 석초가 잘 남아있는 동굴로서 입구에서부터 약 30m, 너비 약 15m의 큰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을 수정공이라 부릅니다. 수정공의 중앙 정면에는 지름 5m, 높이 20m에 달하는 큰 석순이 솟아있어 눈길을 끕니다. 천호동굴의 한 곳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데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 폭포가 되며 천호동굴에는 박쥐, 곱둥이, 폭토기 등 동굴성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약 2억 5천년에서 4억 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며 호남지방에서 하나뿐인 석회암 동굴입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은 한길 남짓으로 속칭 용추라 전하며 가물면 비오기를 빈다라 하여 조선 중기 이전에 동굴의 존재가 알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익산 천호동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임현정, 봉선화 연정, 정연아, 봄날이야, 이정희, 사랑은 미련 없이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두세 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자나 양산 등으로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칙칙하고 지쳐 보이기 쉽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 피부용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건강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조은지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 아가씨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포천에서 전주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 방송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소리문화 컨텐츠 쇼 방송은 처음인데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조은지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네.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조은지 씨.
1: 네.
0: 조은지 씨가 노래하실 때.
1: 네네.
0: 그 대부분 다른 분 이렇게 웨이브 하는 것보다 조은지 씨가 웨이브 할 때는 강물이 흐르듯이 그 손끝이 예사롭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예, 뭐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타고난 손끝 맛이라고 해야 하나?
1: 연습 같은 거는 물론 뭐 가수니까 당연히 네. 해야겠죠. 네. 근데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건 없고요. 네. 이제 스스로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는 무대에 올라가면 그런 제스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굉장히 웨이브가 자연스러워요. 진짜 물을 흐르듯이 쫙 이렇게. 거기다가 손끝까지 딱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1: 어떻게 손끝까지 보셨나요?
0: 제가 보는 게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1: 예사롭게 잘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리고 아, 한국 무용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1: 전혀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전혀
0: 와,
1: 없습니다.
0: 그러면 몸에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시면서
1: 그렇죠.
0: 원래 몸은 잘 움직이는데 손은 따로 놀거든요 대부분. 근데 손끝까지 막 굉장히 멋졌어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조은지 씨는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1: 저는 노래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0: 아.
1: 뭐, 좀 얘기하자면 짬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음원 네. 나온 지는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0: 아.
1: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이제 행사장 전국을 다니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이제 중간에 제가 잔치 행사, 7순잔치, 네. 8순잔치, 9순잔치, 100순잔치, 효잔치를 참 사회를 보면서 엄청나게 전국을 와. 다 다녔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제 과제 활동 하면서 때때로 잔치 행사가 있으면 또 가능하죠.
0: 아, 네네. 네. 저도 한국에 살면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깨라는 말이 꽤 오래됐는데 그게 깨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가 언제예요?
1: 25년 이상.
0: 아, 25년?
1: 네네.
0: 아, 깨 하면 25년이에요? 아,
1: 저 제 입장에서.
0: 아,
1: 왜냐면 네. 음원 나온 시기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0: 네.
1: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제가 경력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께.
0: 네. 오. 그러면 행사 이런 뭐 폐가변 뭐 고의연 이건 선수시겠네요.
1: 전문가죠.
0: 와, 전문가요?
1: 그쵸,
0: 그러면 저 한번 이렇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당사자다.
1: 고의연으로?
0: 네, 고의연으로.
1: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0: 진현입니다.
1: 진현?
0: 예.
1: 오늘 이렇게 고의연을 맞으신 우리 진현, 우리 어르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가족분들 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입장 준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아드님과 우리 며느님께서는 뒤로 쓰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앞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음악과 함께 입장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손주들 손잡고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들은 큰 박수 하나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0: 이야.
1: 네. 네.
0: 앞으로 오시는 분들 깨 얘기하면 내가 겁먹어야겠네. 아, 깨 나오신 분들은 장난 아니네, 스케일이.
1: 네.
0: 와, 굉장히 경력이 많으시구나.
1: 짬밥만 좀 있는 것 뿐이죠.
0: 와, 그때 좀 돈 됐죠.
1: 그때가 돈이 되죠.
0: 그죠. 예.
1: 요즘에는 너무 힘들고
0: 예.
1: 무대에 설 자리가 아시다시피 많지가 않잖아요. 너무나도 이 새로운 가수분들이
0: 예.
1: 많이도 올라오고
0: 예.
1: 프로그램 자체가 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 밥벌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네. 그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1: 어떤
0: MC 이렇게 사회 보면서
1: 감동 먹었을 때
0: 네.
1: 제가 이제 칠순잔치를 그 전에 충청도 쪽 어딘 것 같아요.
0: 네.
1: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두 분이 결혼을 안 하시고 사신 거야.
0: 아.
1: 그래서 두 분이 그 칠순잔치를 맞이하게 됐어요.
0: 칠순까지 결혼 안 하신 거예요?
1: 안 하신 거예요.
0: 이야.
1: 그래서 네. 그걸 뭐라 그래? 그 옛날에 그 머리에 쓰는 거와 그 옷 있잖아.
0: 예.
1: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칠순잔치 해드리면서 결혼식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와.
1: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0: 네.
1: 굉장히 엄숙하더라고요. 그 잔치 행사에. 그래서
0: 네.
1: 이상하다. 왜 이렇게 좀 신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쭤봐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0: 네.
1: 어쩔 수 없이 잔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0: 네.
1: 근데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또 상황이었나 봐요. 그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자녀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르신들 주변에 어르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MC를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약간 난감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0: 마음이 아팠겠네요.
1: 네네.
0: 와.
1: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
0: 네.
1: 놀지를 않아요.
0: 놀다.
1: 그냥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 밥만 먹고. 그럴 때가.
0: 네, 참말로.
1: MC를 많이 보시는 분이시면 알겠지만, MC들이 엄청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놀고, 혼자 뛰고, 혼자 타야 되니까.
0: 이야.
1: 그런 것 때문에 좀.
0: 예. 이렇게 공감이 그냥 한 300% 되죠?
1: 예,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에피소드가 정말 진짜 많습니다.
0: 진짜 노래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신청하라면 찬송가?
1: 안 해요. 찬송가 하고, 노래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래갖고 몇 시간을 또 저 혼자 하는 경우가 또 많았죠. 네네.
0: 와.
1: 죄송한데 좀 선글라스 좀 쓸게요.
0: 예, 왔다.
1: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0: 이야. 진짜
1: 가뜩이나 멋있는데 더 멋있어 보여.
0: 아, 네. 진짜 멋있네요.
1: 멋있죠.
0: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끼고는 안 했죠.
1: 아, 가끔씩 이제 저기 제가 신이 나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네. 그냥 막 한복 입고 춤을 춰요.
0: 네.
1: 어르신들 같이 그럼 더 좋아하시더라고 호랑이 불어가면서 하는
0: 와. 거. 네. 아, 진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네네. 야 예사롭지 않다 웨이브가 진짜 큰 강물 있잖아요. 대동강 이런 데서 물 촥 그렇게 그냥
1: 웨이브로 네.
0: 와 웨이브가 막 이렇게 하면서 손끝을 막 이렇게 하는데
1: 뭘 와, 보셨길래 그래?
0: 아 이 한국 모형은 저는 조금만 봐도 압니다.
1: 아 그래
0: 느낌을 예
1: 아, 그래
0: 예, 예, 예 나오네 나와 와 정말 야 한 몇 군데나 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 MC를
1: 아우 뭐 셀 수도 없죠 엄청난 전국을 다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예, 셀 수는 없어요.
0: 예. 예.
1: 진짜. 몇 군데라고도 셀 수 없습니다.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다녔어요. 네.
0: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최고로 벌은 데가 어딘 것 같아요? 한번
1: 어디라고는 모르겠는데 에, 에. 그때는 거기다 현찰로 주고 와가지고
0: 에, 막 그렇죠.
1: 가방에다 그냥 만 원짜리 봉투 그냥 막 이렇게 갖고 온 적 있었던 이야, 것 같아요.
0: 그 어느 동네예요? 이쪽 저 어디 때?
1: 전국을 다녀가고 그런 데서
0: 비밀이시구나.
1: 네네. 아. 비밀이라기보다는 에. 하도 많이 다녔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에. 특별하게 뭐 에.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 외에는.
0: 네. 원래 전주 방송국이
1: 네네.
0: 그 남들이 안 물어본 것 좀 물어봐요. 네.
1: 많이 했어요.
0: 아, 그러신가?
1: 네. 정말 많이 했죠.
0: 가족분들한테 와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칭찬받은 적은 언젠가요?
1: 저희 가족분들한테 칭찬받은 적은 없고 예. 서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포천의 임영웅이가 제 후배잖아요. 포천이고 예, 예. 하기 때문에
0: 예.
1: 언니 집을 갔는데 언니가 임영웅이를 응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나 언니 동생은 가수인데 어떻게 임영웅이를 응원하고 있냐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0: 예.
1: 아, 또 지금 현재는 또 제 응원을 또 많이 하고 있죠.
0: 아,
1: 그때 당시 아유. 조금 삐졌었죠. 조금 서운하더라고.
0: 아 그러시구나. 아유.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은지 씨의 곡 안녕 내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0: 조은지 씨의 곡 안녕 내 사랑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은지 가수는 포천시 태사모 봉사에 유상록 봉사에 노래하는 타로 가수 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타로도 하시고.
1: 네.
0: 어때요? 타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1: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해요, 제가.
0: 아, 타로 하시면서?
1: 타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해 첫 해 했는데 첫 해 대박이 났어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그때 모셔서 보셨던 분들이 그냥 전화 상담으로 많이 하지 타로 방송으로는 그 저기 뭐야 그 타로 점사를 보질 않으시더라고. 어쩌다 한 분 그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꾸준히 일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조건 아침 8시에 하고요.
0: 아.
1: 그리고 화목토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포천시 태사모 봉사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1: 그 포천시에서 그래도 가장 퀄리티 있는 단체고 태사모라는 뜻이 뭐냐면 저희 슬로건이에요. 태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모두 함께 태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어 모두 함께 나누자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과 뜻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쌀 나눔 봉사가 있어요. 포천시 어르신들, 독거노인 그리고 한가정 부모를 이렇게 다 나누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제가 쌀을 어깨다 쥐고 이렇게 포천시를 다니면서 나눴죠.
0: 쌀을 일일이 이렇게. 네,
1: 저희 회원이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요.
0: 네.
1: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포천시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그 단체입니다.
0: 와, 봉사를 많이 하시네요.
1: 네, 많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0: 와.
1: 네. 봉사, 정말 좀 여유가 있다면 맨날 그 봉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아, 그래요?
1: 예, 예.
0: 와, 타고나셨구나. 봉사하는 마음을. 와. 다시 얘기가 뒤로 약간 가서
1: 네네.
0: 그 수많은 이렇게 고위원 칠순 해가면 이렇게 하셨는데
1: 네.
0: 그 이렇게 부모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수많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1: 처음에는 눈물이 정말 너무 많이 나죠. 근데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하고 같이 저도 이제 늙어가는 나이다 보니까

0: 이제 같이 즐기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나이를 또 이렇게 거꾸로 드시는지 굉장히 또 행사장에 가면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네. 제가 이제 백순잔치, 종종 백순잔치를 이렇게 해드린 적도 있고,
1: 백순, 와.
0: 그리고 저기 뭐야, 어떤 지역에 13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 150명가량의 또 어르신들도 칠순잔치를 지역마다 한 자리에서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1: 같이 이렇게
0: 예.
1: 오셔가지고.
0: 한 150분 정도 오셨는데, 한 지역에서 열몇 분, 한 지역에서 열몇 분, 한 지역에서 열몇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C를 또 보면서 한 적도 있었지요. 네네. 네.
1: 그러시구나. 아주
0: 그러면은
1: 그냥.
0: 사진 찍고 인사 올리고 뭐 이렇게 술잔 올리고 절하고 내려오고 또 어르신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좀꽤 많이 걸리죠. 이제
1: 많이
0: 그러다.
1: 써야 되겠네요.
0: 네네네네. 소요가 많이
1: 와.
0: 되죠. 네.
1: 조금 전에 그 진짜 사회 보시는 거 보니까 술술술 나오는구만요, 그냥. 하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0: 그렇죠. 아무래도
1: 와.
0: 지금 현재도 MC로도 가는 그 무대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좀 싸게 맥히니까. 가수 따로 MC 따로 부르려면 그쪽에선 돈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 불러갖고 MC도 보고 노래도 좀 해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한 두세 곡도 하게 되니까 아, 네, 그래 불러만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1: 일단
0: 열심히.
1: 가성비를 생각하면 조은지 씨를 불러야겠네요.
0: 네, 저를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를 홀라당 뒤집어놓습니다,
1: 그래요?
0: 제가.
1: 예, 그러실 것 같아. 외부가
0: 네.
1: 대동강물이요.
0: 대동강이 여기 파동을 칩니까?
1: 아니야,
0: 대동강 파동 치는 거
1: 살랑살랑
0: 아니죠?
1: 이렇게 오는데, 오, 멋져요, 멋져, 멋져.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조은지 씨가
0: 네네.
1: 가장 서고 싶은 무대가 있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0: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특별히 없어요.
1: 아,
0: 특별히 없고
1: 네.
0: 그냥 어떤 무대든지 그냥 불러만 주면은 열심히 달려간다는 그런 마음이지, 정말 어디 큰 무대 서야 되겠다, 작은 무대 서야겠다. 물론 큰 무대는 무조건 좋은 거겠죠. 무조건 큰 무대는 좋은데, 어떤 무대든지 간에 우리, 저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그런 함성과 환호를 많이 해주시는 그 자리가 제일 저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1: 아, 좋습니다. 마인드 좋으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조은지 씨의 두 번째 선곡, 각 종목의 사랑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0: 조은지 씨의 목소리도 사랑한다면 잘 들었습니다.
1: 제가 사실은
0: 네.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타로 방송을
0: 네.
1: 처음에 1월 달에 거의 한 10시간 이상 시켰어요.
0: 10시간이요, 하루에?
1: 예, 그래갖고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0: 와.
1: 그래갖고 노래를 해서 성대결절이었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사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오.
1: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0: 네, 불편이 있다고 문자 오신 분들은 꼭 타로를 봐주세요.
1: 네네,
0: 그럼 불편 없을
1: 알겠습니다.
0: 거예요.
1: 네네네네. 그래서,
0: 조은지 씨는 이렇게 연습하고 할때 어디다 주안점을 두세요? 그 노래 그 가사말 아니면 음악 아니면 전체.
1: 전 전체적인 거. 왜냐면 이제 우리 저를 보시는 분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해야지 우리 저를 봐주시는 우리 관객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호흡을 같이 하고 좋아하실까 이런 거좀 많이 신경 쓰고
0: 네.
1: 또 제가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 또 댄스를 또 해요.
0: 아,
1: 네, 그래서
0: 잘하시잖아요.
1: 이제 그런 거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 네,
0: 아.
1: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다 시선을 두고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중점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아, 곡 선정할 때 노래마저 좋지만 약간 몸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1: 그렇죠.
0: 관중도 같이 호흡할 수
1: 네네.
0: 있는.
1: 행사, 어떤 행사에 따라서,
0: 예,
1: 이 행사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0: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도 많이 해보셨지만 여러 가지 뭐 대략적으로 한몇 가지 친다면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1: 일이요? 일 많이 했죠.
0: 예, 어떤 거?
1: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포천 아가씨 가서 좋은지 외모는 저렇게 생겼네 날라리 같네 이런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0: 네.
1: 산이고 들이고 다니면서 그 건강에 좋은 것들 많이 캐가지고
0: 아.
1: 그 효소를 많이 담아서 진짜 노점상에서도 팔고
0: 와.
1: 그리고 김치 장사도 좀 했었고
0: 네.
1: 장아찌
0: 아니, 그렇게 안 보이네.
1: 장아찌 장사도 했었고 장아찌 담아갖고 저희 장아찌가 아주 아주 기가
0: 와.
1: 막히게 맛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산나물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장아찌 장사도 했었고
0: 와.
1: 정말 많이 했었어요. 빈대떡 장사도 했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0: 네.
1: 나가서 뭐 모자 판매도 했었고
0: 아.
1: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안한게 없습니다.
0: 토탈이네.
1: 보따리 장사. 그래서
0: 와.
1: 몇 년, 3년 전에 그 시니어 트롯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상금 2억 원짜리. 그래서
0: 네.
1: 그때 당시 이제 그 김정 선생님 작곡가 그리고 한용운 선
0: 김청호.
1: 김정선 이제 등등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심사도 보고 하셨는데 저의 사연 그리고
0: 네.
1: 가수분들이 이제 그런 써서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게 어떻게 눈에 띄었는지 제 거를 쭉
0: 와.
1: 읽어주시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했는지 보기에는 강남 스타일인데 어찌 이렇게 시골 촌 여자처럼 참 고생을 많이
0: 에.
1: 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0: 와.
1: 가수분들 눈물 흘린 가수들이 많았어요. 그 순간에. 예,
0: 와.
1: 정말 애기 없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따리 장사하면서 뭐
0: 에.
1: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좀 몸에 좋다는 거 이제 어르신들한테 배워갖고 뜯어서 효소도 담고 장아찌 담고 그래서 팔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0: 와, 그래요?
1: 네네.
0: 가장 맛있는 장아찌는 어떤 거예요? 그 소재가, 재료.
1: 산나물 장아찌 같은 게 많죠.
0: 아, 산나물 장아찌?
1: 나물 장아찌.
0: 오.
1: 방풍 요번에 제가 누구를 선물을 방풍 나물 장아찌를 줬더니
0: 예.
1: 이거는 장아찌가 아니라 보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와.
1: 그리고 이 보약 냄새가 확 나더라고.
0: 아.
1: 너무 그래서 아무튼
0: 와.
1: 열심히 앞만 보고 정말 정말 누누이 방송 제가 정말 방송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라디오
0: 네.
1: 방송을 많이 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없고 빽 없는 가수는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
0: 와,
1: 열심히
0: 그래도
1: 달렸습니다.
0: 기술과 어떤 그 일에 대한 집념이 있어서 그렇게 다 남들한테 그것도 내놓을 수 있게 뭐 장아찌든 됐든 판매가 됐든 이런 거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0: 아,
1: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의상 리폼.
0: 아,
1: 연예인들 의상 리폼을 제가
0: 네.
1: 싹 해드립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보다도 더 멋있고 이쁘다고들 다 해요.
0: 와,
1: 그래서 많이.
0: 기술이 막 진짜 다양하시네.
1: 손재주만 조금 있어요.
0: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1: 네.
0: 와. 조은지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1: 인생 곡을 뽑는다면 그거
0: 예.
1: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근데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는
0: 네.
1: 그제 음원 나오기 전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는 우리 김수희 선생님이 화등을 참 많이 불렀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랬는데 너무 노래를, 그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 네. 너무 이 창법이 김수희 선생님이랑 똑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보니까.
0: 와.
1: 근데 그거는 이제 김수희 선배님의 그 목소리를 따라한 게 절대 아니거든.
0: 와.
1: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 작사가 장경수 선생님께서는
0: 네.
1: 저만 보시면 좋은지 화등 한번 불러봐라 그러셔요.
0: 아,
1: 그, 그러면 이제 또 좋게 또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늘도 화등을 제가 그 선곡을 하려다가
0: 예.
1: 또 비슷하다고 할까봐.
0: 와.
1: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3년 전에 시니어 트롯 경연대회 제가 합격한 곡이 화등이었습니다.
0: 와, 그래요? 화등 한번 한 소절만 들어볼까요?
1: 아유, 아닙니다.
0: 네.
1: 아, 안 하겠습니다. 네네.
0: 와.
1: 네. 그래서 김수희 선배님의 화등, 그리고 김수희 선배님 노래를 대체적으로 다 좋아해요.
0: 아, 네. 거기에 좀 맞나 봐요. 그 목소리가 이게.
1: 네, 그리고 그, 저기 뭐지, 그 진성 선배님 노래. 진성 선배님 노래는 이제 무대에서 제일 많이 하죠, 제가.
0: 아, 네. 남자 거 되면 좀 센데.
1: 거의 남자 노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아.
1: 특히 진성 선배님 노래는 무대에서 가장 뭐 기도합니다는 뭐 지금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못난 놈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도 그렇고 동료 가수들도 희한하게 남자 노래가 나랑 맞는다. 그리고 진성 선배님 노래가 저랑 또 맞는다고 하고 기도합니다는 부르는 가수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진성 선배님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그 노래를 제가 했어요. 선배님 좀 평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아.
1: 제가 이제 봉사를 또 유창로 선배님하고 같이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 요양병원에 거기 가면은 꼭 그 어르신들 앞에서 기도합니다라는 노래를 제가 꼭 합니다.
0: 아, 포천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또 가서 한번 테스트 받았나 봐요. 잘 이렇게 하시는가?
1: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뭔 방송이 있어갖고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0: 아.
1: 근데 진선 선배님이 거길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죠.
0: 아, 그러시구나. 네,
1: 오. 좀 손 좀 어떻게 하면 또 더 나아질까 했더니 그 끝에를 잘라지 말고 조금 길게 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아.
1: 그 기도합니다 노래. 진선 선배님 노래를 가장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0: 네, 오. 아따. 진짜 소재, 뭐, 이야기, 뭐, 일, 뭐,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보니까.
1: 아, 그렇지다.
0: 예. 네.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 마칠 시간 됐습니다.
1: 저기 오이에 씨 빼고 저랑 그냥 같이 하면 안 돼요, 쭉.
0: 아주 좋아요. 아, 그 네네. 컨셉. 아, 아이고.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아쉽네요. 다시 한번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1: 네네, 감사드리고요.
0: 네.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 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저는 거리도 사실 있잖아요. 있어도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참 즐거웠고 또 와보니 이렇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큰 줄 전혀 몰랐습니다.
0: 네.
1: 정말 좀 전에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라디오 방송을 정말 꽤나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근데 크네요. 방송국이.
0: 예. 네. 네. 땅값이 싸잖아요, 이쪽에.
1: 크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이렇게 우리,
0: 네.
1: 우리 가수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0: 네.
1: 감사한 마음으로 오니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네요.
0: 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우리, 소리 문화 콘텐츠 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에는 우리 여러분 댁내에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항상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근심 걱정 다 없애주고 올해만큼은 눈물 흘리는 일 없고 눈물이라 하더라도 기쁨의 눈물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 기쁨의 눈물만 흘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올해는 모든 일 하시는 일 다 대박나시고 첫째는 건강이니까 건강 건강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 아가씨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좋은지 많은 사랑과 응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무대에서든 어떤 방송에서든 제 머리 스타일 보면 제가 묵은지 동생 좋은지 제 맞구나. 제 동생은 오이지 짠지 다 있는데요. 저희 언니가 묵은지입니다. 이래도 좋은지 저래도 좋은지 여러분들 좋은지 많은 사랑 응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좋은지 씨도 음악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지 씨도 음악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1: 네네.
0: 지금까지 조은지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가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조은지 씨의 목소리로 소리새의 통나무집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신년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조은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는 5월이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날들이 약속처럼 잡혀있는 5월이기도 하고요. 당연하게 여겼던 감사할 일들, 곁에 있어 익숙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크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에서 진행하는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중한 고마움을 마음에 담아보시길 바라며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길 바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마음속을 걸어보려고요. 김건모의 사랑해로 첫 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행동은 결국 감사의 행동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운국의 행복의 기원을 읽어보려고요. 중요한 점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한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기쁨을 한번 느끼는 것보다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죠.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은 음악 한 곡, 짧은 산책 한 번, 하늘의 구름을 보는 여유, 고맙고 감사함에 대한 정성 담긴 표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채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면, 인정받으면 더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요. 하지만 행복의 기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감정이라고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란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죠. 음식이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과 입맛에 맞아서 맛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 뇌는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감정은 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그 기쁨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잖아요. 승진을 해도, 좋은 집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성취, 더 많은 보상,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말이죠. 그런데 행복의 기원에서는 행복을 그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행복은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흥미로운 건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성취를 이루고도 공허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거죠.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더 가까운 감정인 셈이죠.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는 레바논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든 사람으로 가득 찬 인생은 이미 반쯤 천국이란 뜻이지요. 나는 요즘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편안한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내 행복의 방향인 듯 싶네요.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내 사람.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인 거죠. 그래야 사람의 가장 단맛을 서로 느끼며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행복입니다. 내가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이유를 남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알베르 까뮈는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고 합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마저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에 행복하셨나요?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작은 기쁨 하나 꼭 만드시길 바래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떨림이 내 온몸을 돌아 자신을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는 행복일 겁니다.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건네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요.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지요. 그런 축복은 삶의 진정성을 깨닫게 하고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MIT 공대에서 청소부로 일하다가 마음의 길라잡이인 진정한 스승을 만나 따뜻한 진심이 천재의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로 마음을 보려고요. 1998년작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열연한 굿윌 헌팅입니다. MIT 공대 본관 복도 칠판에 복잡하고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학기 말까지 누구든 풀기 바란다고 말하는 제럴드 교수. 그것을 푼 사람은 자신의 수제자가 되며 명예와 부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낸 것은 MIT 학생이 아니라 그 학교를 청소하던 청소부 윌. 그는 문제를 풀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복도 칠판에 정답이 적힌 걸 본 제럴드. 그러나 문제를 푼 사람은 미궁 속입니다. 그 시간 윌은 친구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다가 어려서 자신을 괴롭힌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서에 잡혀가네요. 제럴드는 문제를 푼 사람을 찾기 위해 칠판에 문제를 하나 또 적어두지요. 그때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고 있는 윌을 발견하고 낙서하지 말라고 하며 쫓아가는데 칠판에 정답을 보고 놀랍니다. 한편 하버드 클럽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온 윌은 하버드생들과 언쟁이 생기고 논리적으로 이론으로 완벽한 윌은 판정승을 거두죠. 그리고 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스카일라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다음을 약속하지요. 제럴드는 윌을 찾기 위해 학생 관리실을 찾고 여기서 윌의 재판 날을 알게 됩니다.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아왔고 법적 지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윌을 보게 됩니다. 자유란 인간의 숨쉴 권리와 같은 거라고 말하는 윌. 보석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윌을 만난 제럴드는 매주 만나 수학 문제를 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윌은 거침없이 수학 문제를 풀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교수를 찾아가지만 번번이 교수를 조롱하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결국 제럴드는 마지막으로 적임자 한 명을 찾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션입니다. 수학, 법학, 역사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이었던 션에게 윌도 그렇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도 서로 닮았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길 부탁하는 제럴드. 결국 션과 윌 헌팅의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첫 만남에서 션의 연구실에 걸린 그림 하나를 보고 쓰레기라고 말하는 윌. 잘못된 짝과 결혼했다는 막말에 션은 화가 납니다. 화가 치민 션은 아내를 모욕하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윌의 목을 조릅니다. 제럴드의 우려와는 달리 션은 윌을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을 세워두지요. 다음 만남에서 션은 공원으로 가서 진정한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윌은 모를 거라고 말하지요. 윌이 천재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그림 한 장 보고 인생을 다 아는 듯 말하는 건 남의 아픔을 잔인하게 난도질 하는 거라고도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윌에게 너 고아 맞지? 라고 말합니다. 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뭘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이 누군지 그러면 자신도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약속 시간만을 채웁니다. 또 다음 만남에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진실하게 사귈 수 없다고 윌에게 션은 말해줍니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 중요한 건 과연 서로에게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거라고요. 션은 부인 댄시와의 18년 결혼 생활과 아내가 아파서 일을 그만두었던 과거 시간을 윌에게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말하지요. 제럴드는 윌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좋은 제의가 오고 있다고 좋아하지만 션은 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제럴드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은 윌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션은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럴드와 션,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윌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은 거죠.

스카일라는 윌에게 자신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가자고 하지만 윌은 주저합니다. 어려서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한 두려움이 사랑의 선택 순간에 버려질지 모를 트라우마로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말합니다.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너무도 쉽게 푸는 윌로 인해 좌절하는 제럴드. 션에게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션은 벽돌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윌은 왜 하필 세계 최고의 공대에서 일하냐고 말을 하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자기를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하는 션. 윌은 친구와 함께 벽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진피월은 말을 합니다. 20년 후에도 네가 노무자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요. 같이 놀고 한잔하고 웃는 것도 좋지만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차를 세우고 위로 집 현관까지 가는 10초 정도의 시간이라고요. 데리러 가는 그 짧은 시간,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떠난 너를 그리면 행복하다고요. 션의 연구실을 찾은 윌에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그런 고통에서 지켜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겪어낸 시간들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 않지만 너무도 잘 알 것 같은 두 사람. 그 둘도 작별을 합니다. 척은 평소처럼 유를 데리러 왔고 집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척은 진정한 행복의 미소를 띠며 앞으로의 윌을 응원합니다. 션에게 윌은 자신이 놓쳐선 안 될 여자를 찾아간다는 편지를 남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가슴 가득 진정어린 편지는 감동입니다. 자신의 전체에 울림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도 있지만 사실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배려, 짧은 안부 인사, 고맙다고 전하는 문장 한 줄, 이런 것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감정.

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은 결국 선물이 되어 누군가에게 전해지지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시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선물이란 의미를 담백하게 풀어낸 시 한 편 읽으며 마음 쉬는 시간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신달자의 선물이란 시를 읽으면 진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시간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건네는 짧은 문자 하나가 이미 충분한 선물입니다. 신달자 선물. 피아노 소리일까? 바이올린 소리일까? 가깝게 맑은 알기 소리가 울린다. 너의 선물을 생각하는 나의 감미로운 악기인가 봐. 거리로 나갔다. 시장, 백화점. 선물을 고르기 위해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종일 기웃거렸다. 왜 선물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내 마음을 나는 잘 알지. 뭘 살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즐기기 위해 나는 올해 선물을 정하지 않고 행복한 거야.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선물을 사면서 나는 알았어. 이 행복한 마음 바로 네가 준 선물임을 그때 나는 알았지.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지요. 사랑을, 고마움을 실천하는 길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편지 한번 써보세요. 사랑을, 고마움을 실천하는 길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편지 한번 써보세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의 작은 표현인 편지는 커다란 진심으로 선물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맙고 감사함을 전하는 선물을 고를 때의 마음이 행복인 이유인 것 같아요. 마음을 전하는 선물의 작은 표현인 편지는 커다란 진심의 선물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유석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사람.

4부는 신문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5월은 봄꽃 시즌 이후 나들이 나서는 관광객들과 가정의 달 이동이 겹치면서 지역 축제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죠. 그래서 5월의 대표적인 축제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5월 초 대표적인 축제로 문경 찻사발 축제가 있어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경 세제 도립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전통 문화 성격이 분명하면서도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좋은 체험형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어 연휴 나들이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곡성 세계 장미축제는 꽃구경 봄축제를 찾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5월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이죠.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진행되는데요. 장미정원 자체의 규모가 크고 축제 기간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야간 분위기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입니다.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영광군 군남면 진해들 옹기 돌탑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인 영광군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축제는 초록 물결 속의 힐링이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과 한번 다녀오세요. 오늘 걸어서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주는 행복을 이야기하며 함께 걸어봤습니다. 큰 슬픔을 견디기 위해 반드시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기쁨 하나가 큰 슬픔을 견디게 하지요. 우리는 작은 기쁨에 대하여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슬픔에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일상은 작은 기쁨과 우연한 만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위대한 선물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장미향 가득한 5월 안에서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축제의 향기를 가득 담은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이번 선거일에 바쁘다며?
2: 그래서 투표 못할 것 같아.
1: 그럴 땐 사전투표 하면 돼.
2: 사전투표? 언제 할 수 있어?
1: 선거일 전 5월 29일 30일에 미리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2: 어머 그래? 바빠도 참여가 가능하구나.
1: 그럼 미리 참여하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어.
2: 그래, 투표날 딸내 가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나도 투표해야겠다.
1: 미리 한 표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이제는 꽃들이 하나 둘 자리를 내어주고 푸른잎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화사했던 봄의 끝자락이 그렇게 조용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네요. 지난 주말 오전 꽃잎이 수북히 쌓인 야외 데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잎이 흩날리고 그 순간이 마치 봄이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계절의 호사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우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수 율촌면 봉전마을에서 궁악마을까지 남파랑길 59에서 60코스 일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시간 소소가 소소할 때에서는 순천역 앞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쳤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역시 악뮤네요.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봄꽃이 팡팡 터지는 기분입니다. 자,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여러분의 에너지는 지금 어떤 색인가요? 해안길을 걷다 보면 같은 길이라도 매달 그 공기가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오늘처럼 봄 기운이 완연한 날엔 더더욱 낯설게 걷기가 딱이다 싶습니다. 올해 시작 조금은 고단했을 여러분의 어깨에 바다 내음을 조금 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걷는 길 대장님 코스 안내해 주시겠어요?
1: 예, 반갑습니다. 낯설게 걷기 대장 김세훈입니다.
2: 김민경입니다.
1: 오늘 저희가 걸었던 길은 그동안 여수 반도, 순천에서 여수 반도를 따라 내려가는데요. 그 중에 남파랑길 60코스 시작점인 궁항까지 걷는 길입니다. 뭐 지난 저희 방송을 들어보면 와운항이 있었죠.
0: 네.
1: 와운항 다음으로 쭉 걷다가 좀 남겨놨어요. 이번에는 한 9.2km 정도 걸리는 궁항까지 걷는 거리입니다. 가다 보면은 마을들이 몇 마을이 있는데요. 전에 뭐 우리가 저희 재미있게 걸었던 그 마을 봉전 마을 있잖아요. 마을에 어느 마을 화단을 멋지게 예술 작품처럼 만들었던 곳. 그 다음에 판월 마을, 그 다음에 장청 마을, 그 다음에 궁항 마을. 네개 모두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날 날씨는 좀 구름이 끼었는데 괜찮아요. 걸을 만한 길이었고요. 가다 보면은 그 해안 대극길과 그 다음에 난간길 이런 게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날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걸었는데 이 오후 걷기에 알맞게 한 4시 반 정도에 바닷물이 꽉차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0: 들으셨죠? 저희가 봉전마을에서 궁항마을까지 걷습니다. 자, 저희의 시작은요. 전주역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순천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나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순천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무엇을 먹지? 우리가 시장 가서 먹어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아니, 글쎄, 우리 민경님께서 도시락을 싸우셨더라고요. 그죠?
2: 아, 그렇죠.
0: 야,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시면 좀 바쁘지 않으세요?
2: 시간이 이번에는 좀 늦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좀 늦었으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다 보면 왠지 졸릴 것 같기도 하고, 나른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뭔가를 먹고 출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싸우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준비를 했었어요.
0: 야,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1: 그냥 준비한 도시락이 아니었던데요.
0: 누룽지도 있었습니다.
2: 아유.
0: 야, 도시락에 누룽지를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서 저희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궁금하실 거예요.
2: 네.
0: 제가 이걸 도시락을 어디서 펼쳤는지는 저희가 2부 소소가 소중할 때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순천역에 내려서 신호등을 건너면 바로 시장이 보이고 거기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번 버스를 타고 봉전마을을 갔죠?
2: 98번 버스요.
0: 그렇죠. 98번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2: 네. 이번에는 먼저 말하고 탔습니다.
0: 자, 봉전마을은 여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해서 추가 요금까지 지불을 했고요. 그래서
2: 네.
0: 저희가 1시간가량 지금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봉전마을을 도착을 했습니다.
1: 예, 그 멋진 마을, 봉전마을. 뭐, 기회가 된다면, 자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예.
0: 이 봉전마을은 여수와 순천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정갈한 마을인데, 진짜 출발지로 시작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바다를 따라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맞나요?
1: 예. 뭐,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몇 번은 걸을 길이 그 여수반도 남쪽 방향을 남쪽 바다를 향해서 쭉 걷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면은, 그쪽 여자만이 개발이 안된 보존 지역이라서 항구들이 옛 모습들이 많이 갖췄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퇴직해서 살다 보니까 뭐 집들도 아담하고 예쁜 집도 많고요. 아기자기 꾸민 집들인데 카페도 멋진 카페가 있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가끔씩 그 라이더들이 자전거 타면서 쌩쌩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이 가끔씩 혼자 그 바닷길을 걷는 거 보면은 아 나도 여기 오늘 같이 갔던 분들 떼어놓고 언젠가는 혼자 조용히 휴대폰을 끄고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저희가 걸어가는 내내 바다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크길 걸어가면서 이렇게 바다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자갈자갈자갈자갈자갈 소리가 났는데 들었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에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가 모래가 구르는 자갈자갈자갈자갈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요, 대장님의 표현이 진짜 멋졌어요. 정말 간결했는데 정말 적당한 표현이었고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1: 저도 좀 헛갈려요. 네. 녹음이나 좀 기록을 해놨어야 하는데 네, 멋진 바다의 그 순간을 봤는데 뭐 지금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집 나간 네. 파도가 하루에 네. 두 번씩 사리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뻘 모래 위를 구르는 소리.
0: 야, 뻘 모래 위를 구르는 소리. 그쵸. 저는 그 첫 표현 집 나간 바다라는 이 말에 딱 꽂혔어요. 그렇지. 얘가 하루에 두 번 집을 나가지. 이 표현을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잠시 그 소리를 좀 멈춰서 들었습니다. 민경님도 어떠셨어요?
2: 네. 저는 그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영애가 나오는 봄날 그 영화가 생각났고요.
0: 네.
2: 그리고 들으면서 저기에 음악과 함께 들으면 참 멋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이게 이른 아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심이잖아요.
0: 그렇죠.
2: 이 점심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진짜 해가 뜨는 이 광경에서 봤으면 진짜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0: 그 영화도 생각이 났었고 자 우리는 보통 바닷소리 하면 파도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훨씬 잔잔하고 작은 소리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가 저희 뇌리에 꽉 박혔고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 보다 보면 커다랗게 드러나지 않는 장면들이 좀 군데군데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스쳐 지나갈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던 염소
2: 네.
0: 보셨죠?
2: 네.
0: 그리고 그 염소를 지나다가 반대편에는 정말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눈이 너무 부셨던
2: 네, 유채꽃.
0: 그렇죠.
2: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샛노란 유채꽃의 그날 하늘이 정말로 파랬습니다. 그래서 그 풍경은, 와, 이거는 보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유채꽃 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걸으면서, 유채꽃밭에 한번 들어갔을 때, 요금을 받았던 할머니가 기억이 났어요.
2: 맞아요. 사진도 못 찍게 하잖아요.
0: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면 1,000원인가 받는다고 했었어요.
2: 에, 에, 에.
0: 야, 그게 그 동네에서는 그냥 누구나 쉽게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내서
2: 그렇죠.
0: 사진을 찍었던.
2: 네, 맞아요.
0: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이상의 풍경을 우리는 네. 걸으면서 봤습니다. 자, 박사님은 가면서 그래도 약간은 드러나지 않았던 조금 숨겨져 있던 풍경이 혹시 있었을까요?
1: 예, 그 바닷가에 그 심었던 그 꽃은 아니고요, 나무였는데, 노란 사철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철나무가 이, 4시 반에 물이 들어오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저 멀리서 들어오거든요.
0: 네.
1: 그 멀리서 뻘을 치고 들어오는 바닷물이, 약간 노른노를 하거든요. 그 뻘 색깔로.
0: 네.
1: 근데 이 사철나무 너무 멀리서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 사철나무로, 와,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낭만이 있다. 뭔가를 보는구나. 거기에 그걸 심었을까. 누군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동네 이거 심자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끝내줬어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심었는데 보는 눈도 좋고 감상했던 눈이 오늘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지금 사진 찍어 나온 왔는데 너무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느낌 나죠?
0: 이야. 야, 이 사철나무가 갯벌을 품고 있는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야, 아늑한데? 자, 그리고 우리가 걷다 보면, 걷다가 또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2: 네.
0: 진짜 뻘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을 때 벤치가 있었고요.
2: 네.
0: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 바닷가 걷기, 여기에서 가장 주된 하이라이트는 멀리 뻘을 바라보면서, 아니 뻘을 길게 바라보면서 멀리 저기 수평선 넘어 들어오는 물이나 아니면 저 안을 아슬아한 그 산들이 아니 섬들이 있잖아요. 섬의 모습을 지켜보는 거. 그리고 그게 오후 풍광이든 오전 풍광이든 참 아름답다.
0: 네.
1: 아 걷다가 한 10분 정도라도 좀 혼자 쉬었다 그걸 느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도 걷긴 걷지만은 그러니까 이 속 도에서 100%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20분 저 바다 보면서 졸다가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0: 네, 그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러한 풍경들이 화려한 풍경이 아닌 그냥 살아있는 생활의 풍경인 거잖아요.
2: 네.
0: 아니면 저희들처럼 저희가 어쩌다 한번 마주했기 때문에 멋있었을까? 아니면 매일 보는 그분들은?
2: 일상생활이니까 별 느낌이 없지 않으셨을까요?
0: 그러니까요. 대장님과 민경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너머에 섬 능선이 수평으로 쌓인 이런 풍경. 그래서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저는 오래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막 걸어가면서 중간에 야, 이 동네 진짜 부잔데?
2: 맞아요. 순천과 여수의 차이였어요.
0: 그러니까 이 동네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는 정말 부자 마을이야 라고 했었고 그 마을을 지나면서 벽에 쓴 시도 저희가 마주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글쎄요. 우리가 걷다가 만나는 이런 글자들이 참 반가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써있는 시를 봤는데 민경님은?
2: 저는 약간 비석처럼 봤거든요. 약간 좀 넓은 비석에 글귀가 있는데 저는 이 작은 한적한 마을에 이런 시가 있다는 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걸 써놨다. 근데 거기에 민박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0: 그렇죠.
2: 약간 가면은 그거 우리 고창 그 보리밭처럼 있긴 한데 그게 좀 있다고 해서 그런 글귀를 써놨다. 근데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1: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0: 네, 좋습니다.
1: 박판규. 하늘이 내려 앉았어라. 저 건너 여자도 바다 끝에. 어찌 저리 푸르게 바다와 하늘은 맞다. 무슨 얘기를 나눌까 궁금하다. 알쏭달쏭. 저 멀리 저 앞 팔령산과 하늘과 바다는 맞다. 내가 가면 저 멀리 가버리네. 만난 듯 만날 듯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 길이 하늘과 나로구나.
0: 나 읽다가 제가 혼자 읽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방금 대장님 읽으면서 여자도 바다 끝에였네.
2: 그니까요.
0: 야, 나 이거 방금 알았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여자도
1: 예, 만이죠. 여자도 여자만.
0: 여자만이었죠. 제가 왜 이거를 이제서야 좀 깨달았는지.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걸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트 모양으로 마을에서 조그맣게 만들어놨던 것도 있었어요.
2: 맞아요.
0: 거기 지나면서 우리가 야 저기다가 카페 하나 놓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우리 돈 모아가지고서 이런 데서 한번 털을 잡고 한번 살아볼까라는 그런 얘기도 소소하게 나누면서 저희가 지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마지막 마을? 아니 네. 그 마을 가기 전에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벽화를 그려놓은 네.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박사님 또 저희가 한 컷 찍어드리면서 또 한참 걸었습니다.
1: 예. 그 반월 마을이었죠?
0: 어,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1: 벽화가 너무 멋진데, 우와, 이게 개인집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마을회관 같, 아,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0: 청년, 뭐.
1: 예, 반월 청년회.
0: 그렇죠. 네. 예,
1: 아마 마을회관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2: 맞아요, 맞아요.
1: 청년회가 쓰는데, 그냥 사각에, 그냥 콘크리트, 콘크리트 지붕에 그냥 벽돌집이거든요. 창문 3개 있고요. 그 계단 있는데 이게요. 계단은 진한 에메랄드. 그다음에 벽은 좀 연한 에메랄드. 그다음에 지붕은 더 연한 에메랄드.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살짝 옆으로 보이는 뭐 보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보관함도 그 회관하고 비슷하게 그린 작은 건데 여기는 바닷속처럼 시퍼런 물고기와 또 여기는 꽃이 사네요. 노란 꽃이 사는 바닷속처럼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 회관 왼쪽에 네. 아 여긴 더 멋있어요. 마을 모습인데 마을에 예, 그 브록이죠. 브로크 담벽 아래 벤치가 오래된 벤치가 있는데 벤치의 뿌리를 숨긴 나무가 해넘이에 이렇게 이파리가 몇 안나무 나무처럼 착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네.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0: 걸었는데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는 풍경들이 눈안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매실이 맺혀 있는 것도 좀 네. 봤던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바닷길만 따라갔으면 보이지 않을 약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다시 내려갔던 길들 이런 길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소소하게 시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걸었죠.
2: 네.
0: 그래서 마지막에 궁악마을까지 도착을 했어요.
2: 네.
0: 원래 목적지, 아니 도착지는 거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야 버스 지나가는 게 여기를 지나가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해서 궁악마을에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죠. 버스가 언제 오나.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양쪽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근데 그 핸드폰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대장님은 속이 좀 탔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안내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버스 시간표를 못 맞춰가지고서 슬슬 해는 기울고
2: 맞아요.
0: 배는 꼬르륵 소리가 살짝 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떠셨어요 그때?
1: 그 40 버스 시간표는 코스를 좀 못 맞췄죠. 그 동네가 좀 특이한 코스더라고요. 큰 도로 가다가 들었다가 싣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차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순간 아뜨했죠. 오, 이 차를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0: 그렇죠.
1: 막 그런 고민들이 걷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차를 놓쳤을 때 느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차를 놓쳤다. 혼자 간다면은 어떻게 할까? 히치하이킹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민경쌤한테 히치하이킹을 해보라고 했어요. 민경쌤 저기 내가 남자도 서면 안 세워줘. 여자 혼자만 있으면 세워줘. 아, 죄송합니다. 약간 좀 차별적인 왜곡된 발언 같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시골길에서.
2: 아무도 안 세워줬어요.
1: 그런데 아무도 안 태워줬어요. 뭐 요즘엔 저 시골 사람도 서울 깍쟁이처럼 좀 너무 인심이 박해졌나.
0: 그런 생각했죠.
1: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가 그냥 앉아있자. 한 50분 정도 지나면 차가 온다고 하니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택시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더만 우리 정거장 옆에 딱 서는 거예요. 학생 여자분이 내리더만 저거다.
0: 그렇죠.
1: 그 다음 얘기해주세요.
0: 버스를 기다리다 진짜 버스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타려고 했더니 그 버스기사님이 동네를 들어갔다 나올 테니 그때 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20, 30분 기다리라고 했던가요? 네, 저희한테?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진짜 운 좋게 택시가 쓰는 바람에 저희가 그 택시를 탔고요. 택시 기사님한테 저희 여수 시청 근처로 갈 거다.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15분?
2: 네.
0: 밖에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버스를 탔으면 1시간 정도 걸렸을 건데 진짜로 운이 좋았고요. 저는 진짜 택시를 타고 그 마을에 들어와 준 그 여자분한테
2: 감사했죠.
0: 감사하고 정말 큰절이라도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뭐 먹으려고 한다,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추천해 주셨죠.
2: 네.
0: 음식점을.
3: 네.
0: 추천해 주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여수의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1: 중소도시 한 30만 기준으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여수 뭐 순천, 광양 그런데 저 여수는 엑스포에 있은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도시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좀 새롭게 그 뭐 고치고 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부지에 뭐 신규 아파트도 많이 큰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다뷰를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졌는데 들어보니까 난 인구가 한 30만 좀 계속 한 1, 2만, 3, 4만 정도 늘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계속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28만도 뭐 줄어든다. 그래서 남쪽에서 보면 왼쪽에 그러니까 순천공 쪽에 화양면이라고 그전에 이제 그냥 시골 동네였는데 거기 사거리까지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고급주택 단지도 들어오고 한옥 단지도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준답니다. 그러면 그만한 집은 누가 삽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근데 이 상황은 참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는 계속해서
2: 맞아요.
0: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뛰고 있는 상황인 거고.
1: 그래서 전세 사는 분들이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계속 뛴다. 인구는 주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가 지역 사람만 국한한다면은 주택량은 느는데 왜 아파트 값이 뜨냐 이런 거죠.
0: 분명히 공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많아. 그리고 수요가 줄어.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고 했던 거 배웠을 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요즘에는 맞지는 않는가 봐요.
1: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은 올라서 어떤 면에서는 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신규 아파트 투기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가고 또 외부자들이 와서 땅값이나 집값을 올리고 가는 이런 상황이 적절할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있는데 상가 공실이 너무 많대요.
0: 그렇죠.
1: 들어올 수도 없고 들었다 망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겠죠. 당연히 집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계 경제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집이라는 거를 떠안는 그 순간 우리가 생활 수준? 문화 수준? 이게 정말로 확 떨어지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안정적인 주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걸 좀 낮추더라도 나의 문화와 나의 행복을 저당 잡히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수 이번 길을 좀 걸어보니 그 전에 걸었던 길에 비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여전히 좋긴 하지만
2: 이번은 너무 힘들었어요.
0: 오르락 내리락이 많아서?
2: 마지막에 오르막길이 너무 지쳤고 일단은 와원해변도 저기 보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평지가 아니라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 멀리서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는 이 기분이 갑자기 힘이 좀 빠졌었어.
0: 그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갈 순 있어.
2: 그죠.
0: 근데 내 눈에 저기 오르막도 보이고 내리막도 보이고 네.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면
2: 네. 거기다 버스도 보였잖아요.
3: 유일하게 보인 건 그거예요. 해지는 거. 아, 날이 어두워지는구나.
2: 그렇죠. 이제 이게 압이 왔어.
0: 아, 그렇지.
2: 저 해지는데 그럼 나 못 가면 어떻게 하지?
0: 맞아. 해가 좀 많이 졌었구나. 네, 우리가. 네.
2: 배는 고프지. 해는 지고 있지. 가려면 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버스는 쭉 지나가는데 그래서 물었었을 때 혹시 저 버스가 여수로 가는 버스가 아닐까요? 물어봤을 때 여기 시골은 버스 시간이 불규칙하다.
0: 맞아.
2: 근데 이게 불안감이 이제 몰려오고 있었어요.
1: 그 대장을 믿어야죠. 대장은 어떤 경우든 믿으면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차가 오기도 하고요. 누군가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좀 진하게 해야.
2: 근데 이번에는 히치하이킹도 안 됐고 지나가는 할머니는 약간 비우셨고.
0: 맞아. 그랬어. 아니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차가 나가는데 우리가 좀 처량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2: 맞아요. 그죠?
0: 우리가 즐기면서 앉아 있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저는 저렇게 앉아 있으면 물어봤을 것 같다.
2: 저도요.
0: 그죠.
2: 그 경운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운기 할아버지도 말도 안 걸잖아요.
0: 그게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문화가 바뀌었을까?
1: 아니 여행길이니까요. 걷길이니까 익숙하겠죠.
2: 그러면 더 물어보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좀 약간 삭막하긴 했어요. 여수분들이.
1: 이럴 수는 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차를 버스를 찾기 위해 궁색하게 그렇게 보였는가? 아니면 덜 궁색하게 보였는가? 그래서 저 사람들 뭐 때 뒤면 차 타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맞아요. 수도 있죠. 뭐.
2: 그렇게 아니야 마지막에 버스에서 내리시는 할머니가 약간 제대로 시간도 안 알아보고 왔냐는 듯이 말하셨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강타가 그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1: 뭐 여하튼 그 뭐 어쨌든 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하는 그런 여행들 특히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계획 없는 것이 좀 계획을 깨는 것이 또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어디로 갔나요? 그 또 택시 기사님이 아주 맛있는 집 소개해 줬잖아요.
0: 네, 만나집. 게장을 먹는다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랬더니
1: 게장 백반인데
0: 게장 백반이어서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벌었잖아요.
2: 맞아요.
0: 원래 버스를 타고 갔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까먹었을 그 시간에 15분 만에 그거를 압축했기 때문에 15분 만에 저희가 맛있는 게장 백반을 먹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 또 유명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저희
2: 고등어도 먹었잖아요.
0: 그렇지.
2: 별미였던
0: 조림.
2: 대장님이 그거 먹느라고 게장을 안 드셨죠.
0: 맞아요. 게장 백반집에 왔는데 사이드인 고등어 조림을 열심히 드시고
1: 엄청 맛있었어요.
0: 그리고 커피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리고 거기가 좀 다른 거는 로스팅을 해가지고서요. 다양한 커피들이 있었고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과일 맛이 나는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맛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일에서 느끼는 시큼함, 달콤함, 이 향을 다 가지고 있는 커피들이 여러 개 있고요. 거기서 우리는 선택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 집은 만나 게장 맞습니다.
0: 그러면 그 인근에서 한 10분 거리도 안 걸립니다. 커피가.
2: 네, 맞아요.
0: 네.
2: 가온이라고.
0: 오 맞네.
1: 아,
0: 역시
1: 숨겼다 한국인. 알려주는 것 같아요.
2: 가온이라고. 아 커피가 과일을 먹었어요.
0: 그렇죠.
2: 저희가
0: 진짜 끝내줍니다 커피 맛. 그래서 아마 식사를 그렇게 하시고 식사는 사실 뭐 다른 곳에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온이라고 하는 커피숍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소소가 소중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도시락입니다. 걷기 전에 순천역 앞에서 먹었던 도시락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원고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나눴어요. 햇살과 바람에 우리가 앉은 자리는 카페가 되기도 식당이 되기도 한다고요. 오늘 도시락이 딱 그랬습니다. 아니, 딱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 그래도 이번은 약간 걷기보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는 듯한 느낌? 이었어요, 저는.
0: 그렇죠.
1: 네.
0: 자, 왜 그 도시락이 딱 그렇지는 않았냐. 장소가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커다란 나무가 우거진 숲속도 아니었고요. 역 앞에 그늘인데 그것도 나무 그늘이 아니라 건물에 그늘이 있는 곳에 자리를 펼쳐놓고요. 저희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자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신 우리 대장님의 용기가 말씀해 주셔야죠.
2: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은 생각밖에 안 납니다.
0: 밥 먹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2: 그 순천역에서 주차장 가는 길목이 있는데요. 햇살이 좀 따가워서 그늘에서 밥상을 펴고 먹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신문지도 없이. 그래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이 순천역 광장에 약간 허름한 옷 입고 이 의자 저 의자 왔다 가면서 그 행인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0: 네.
2: 예, 원래 여행 그 역은 그렇잖아요. 낭인들이 좀 있는 곳이었죠. 그때는 그냥 옷 싸겠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는 걸 쳐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와,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 보면 와, 우리는 이 넓은 이 푸른 하늘 발빠르게 움직이는, 옛날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네.
2: 여행객들은 벤치는 멋지게 있고요. 나무도 듬성듬성 있고요. 길거리에 차들은 빵빵거리면서 줄 맞춰서 잘 가는데 우리는 옛날 버전으로 그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됐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30년 전으로 갔습니다.
0: 맞죠.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펼칠 거라는 거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곳에서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펼쳐놓고 도시락 꺼내고 밥 숟가락을 듣는 것 자체를 허락했을까요?
1: 앉지도 못하고 벌써 갔죠.
2: 독백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0: 함께여서 가능했고요. 우리가 해란길을 낯설게 걷기여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이게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그리고 남의 시선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 우린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린 너무너무
1: 네.
0: 자연스럽게 밥을
1: 앉았어요.
0: 먹었습니다. 네.
2: 그 이제 저는 이런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 20대 때도 이제 그때는 우리가 차를 렌탈해서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다 기차나 직캠버스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앉아서 뭐 도시락을 먹든 뭘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웃기웃해요. 뭘 먹나?

0: 그게 이제 지금 으태어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기웃기웃했었어요. 30년 전에는.
1: 네.
0: 안 주나?
1: 네, 안 주나?
0: 그런데 좀 지나니까 힐끔힐끔 쳐다봐요, 지금은. 이렇게 힐끔힐끔 멀리서. 가까이는
1: 네.
0: 안 와요.
1: 아하.
0: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도 뭐 눈이 좀 맞았습니다. 슬쩍. 힐끔힐끔 이제 이렇게 시선을 주고 쳐다보잖아요. 슬쩍슬쩍은 시선을 주지, 들키지 않을 정도로 쳐다보는 건. 그래서 시대가,
1: 네.
0: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든 인정이 될 만한 행위라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세상이, 이런, 우리가 밥 먹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세상이 그만큼 수용성이 늘었다. 다만 좀 낯설 뿐이죠.
1: 그렇죠,
0: 예,
1: 낯설죠.
0: 그전에는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먹었어요.
1: 아,
0: 술도
1: 그래요.
0: 먹고
1: 그렇지.
0: 그랬어요. 좌판 버려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 요즘에는 그거 못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못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1: 술을 먹을
2: 일부러
1: 수가
2: 술도
1: 없어.
2: 못 팔게 다
1: 네.
2: 없앴잖아요.
1: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기차를 타면 아마 버스와는 다른 그런 여유로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 맞아요.
1: 마음도 좀 진짜 여행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 기억나시죠? 막 과자 달걀이랑 오징어랑 이렇게 싣고서 이렇게 카트.
2: 네.
1: 그 카트는 지금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0: 저는 딱 문전조사 그 문틈 있잖아. 탈칵! 대수는 그 소리.
2: 아! 그래서 기다려지잖아요.
0: 그죠?
2: 문을 열면서 탈그락 이 소리에, 아, 왔다!
1: 자.
0: 저는 그 오징어하고 맥주.
1: 저는
0: 생각납니다.
1: 오징어. 저는 프랭크 프라이크. 아! 우리가 지금, 아우, 이걸 요즘 친구들이 저는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술만화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서 그랬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자제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문화로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저는 새로운 문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좀 아쉬웠고, 여전히 그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0: 저는 진짜 철도공사에 한번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저도요.
0: 오늘도 여수 출장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ITX 마음을 탔어요. 이제 무궁화 타면 더 그러겠죠. 한 칸을 좀 맥주나 음료를 먹으면서, 이게 먹으면서, 이제 과하지는 않게 해야겠죠. 지켜야 할건 확실히 규정이 있어야겠고. 그러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맥주 한잔 먹고 탈수 있는 사람은 그 칸에 타면 좋지 않겠나. 난 그런 칸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그러면 정말 젊은 친구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여행, 기차 여행 갈것 같아요. 왜냐면
1: 그렇죠.
0: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궁화나 새마을은 좀 천천히 가잖아요. 많이
1: 네.
0: 다, 무궁화는 이제, 역을 다 쓰잖아요. 그런 여행.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낭만
2: 근데
0: 여행인데.
2: 생각보다
0: 좀
2: 그렇게
0: 아쉬워요.
2: 낭만적인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두잔 들어가면 거기서 그게 안
0: 아니요,
2: 돼서 그런
0: 아니,
2: 거래요.
0: 그러니까요. 그게 규정을 좀 만들면 돼요. 요즘 사람들은 수준이 올라가서, 해서,
2: 똑같대요.
0: 한 사람당 맥주를 뭐두 캔만 판다든지, 뭐 이런
2: 몰래 갖고 오신대요.
0: 그래서, 그러면 참 멋있겠다. 좀 그런데 이제 사실 안전사고 같은 것도
2: 그렇죠.
0: 그렇잖아요. 그러긴 한데.
2: 힘드시대요. 그분들도 하기가.
1: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뭐, 구대오기 무서워 장못
2: 에에에에
1: 담그냐처럼
2: 맞아요.
1: 뭐든지 안착되는 데에는 여러 뭐
2: 네.
1: 시행착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문화 수준,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픈한다라고 해서 정말 과하게 술을 먹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그리고 가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 거리
2: 맞아요.
1: 속, 그 거리 안에 우리가 취할 정도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하나, 우리가 그 카트에서 맛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분위기로
2: 맞아요,
1: 먹는
2: 맞아요, 맞아요.
1: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로 기차 안에서 똑같이 뭐 과자나를 집어먹는 데거나 거기 있는 걸로 집었을 때의 그 동질감?
2: 맞아요.
1: 아니면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더 따뜻하지 않을까?
0: 그리고 의자도요, 지금 2명씩 앉고, 양방향으로 앉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거 의자도 붙여가지고, 좀 옛날처럼 그 일자 의자 같은 경우도,
1: 그래.
0: 그런 칸 주면은, 모르겠어요. 그걸 원하는 손님들이 많지 않을 경우는 뭐
2: 별로 그래서 서해 금빛 열차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발 마사지도 하고 그게 있대요. 근데 여수도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수도 관광지니까 순천도 관광지고 여수도 관광지니까 그 차가 시간 시간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강원도는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 네. 구간 뭐 이래서 지금 뭐 장항선은 좀 긴 편입니다. 장항선 아니면 저 여기서 여수에 저기 뭡니까 순천에서 저기 목포까지 가는 거, 예, 그쪽.
2: 아니 지금 서해 금빛 열차는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요. 용산까지.
0: 네, 그 문제 쭉 이어지죠.
2: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거를 하는 거지.
0: 이게 구간, 네, 짧은 구간. 여기서 여기도 익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무궁화나 새마을도 서울까지 가기도 하지만 중간에서. 끊어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어요.
1: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시락 얘기를 하다가 기차 이야기까지 간 거예요.
0: 술 얘기까지 갔습니다.
1: 네, 그만큼 배가 든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밥을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면 걷기 전에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라는 거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나 그리고 맞아요. 이제 출발할 나는 준비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밥을 먹었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걷기가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경님처럼 도시락을 챙겨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걷기를 마치고 근사하게 마무리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든 이런 먹는 시간이 걷기의 일부가 된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와오낭에서 길거리에 음식점 메뉴판 보면서 하,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길에서 생기는 식욕은 또 다른 설렘도 갖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1: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걸으면서 새로운 풍경들도 보고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이런 풍경들을 들으면 여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무슨 버스, 무슨 열차, 무슨 열차 하면서 대단한 그런 뭐 이벤트를 집어넣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면 이거는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커다란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살고 있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 자체도 여행이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저희가 하는 것들은 커다란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일상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아닌 여행이 일상인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걸으면서 되게 많이 해요.
2: 아, 네.
1: 그래서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내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되고 뭐가 뭐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나 그냥 버스 타고 아침에 갔다가 그냥 편안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행?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사람들도 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편리성과
1: 네.
2: 그다음에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솔직히 많이 기차보다는 그리고 예전에 그 추억들은 저희는 있지만 아이들이 없으니까
1: 네.
2: 이게 좀 많이 좀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1: 대장님은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았던 기억을
2: 그렇죠.
1: 아이들에게 주고 싶죠.
2: 네.
1: 그러면 그것들을 또 찾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저희와 추억이 좀 다르겠죠.
2: 그렇죠.
1: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이 좋았던 추억을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나이 먹어서인가?
2: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많은 뭐 얘기를 국내 사람들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1: 네.
0: 이건 있어요. 뭐냐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한 여행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기 전에 네. 강하게 느꼈던 여행을 한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 결혼하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많은 관광지가
1: 네.
0: 한번 뭐 갑자기 유명해져서 뭐 어떤 뭐가 있겠죠. 이벤트가 있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하더라도 다시 관광지가 부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오는 여행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여행에서.
1: 그러니까 아 이런 얘기를 좀 누군가는 좀 들어서 아니면 우리 부활하자고 우리 서명운동 해야 되나? 자, 오늘 걸었던 길은요. 여수 율천면 봉전마을에서 궁항마을까지였습니다. 자, 저희가 모래가 구르는 소리도 들었고 염소 세 마리 벤치에 앉아서 저 멀리 바라봤던 갯벌 그리고 마을 벽에 있었던 시도 봤고요. 파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던 모습들. 자, 거창한 장면은 없었지만 오래 남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잘 걷지 않아도 잠깐 멈춰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가능한 거리만큼만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벌써 흘러서 이번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많은 감흥을 받으셨던 우리 대장님의 시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0: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도중에 시를 한편 썼습니다. 그런데
1: 그러니까요. 대답을 잘안 해주시더라니까요, 지금.
0: 이 감흥이 너무 충만해서
1: 네.
0: 그래서 뭐 이게 딱딱 잘 맞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몇 구절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몇
1: 네.
0: 구절
1: 네.
0: 간단합니다. 시니까. 걸으면서 느꼈던 이번 여행, 그 여수, 여수 반도, 여자만, 노을 정원, 노을 바닷길. 여기서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폭우가 살아있고, 마을이 살아있고, 바다를 지키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동네에서 느꼈던,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느꼈던 건 이거였습니다. 폭우의 하루. 저 독살에 불이 다 차면 하루 절반 일이 끝나고, 저 독섬에 노둑길이 닫히면 하루가 지네. 어느 날은 물이 들어오면 섬 너머 해가 지고, 어느 날은 물이 빠지면 산 너머 해가 지는, 매일 노을 없이 하루가 끝나지 않은 그 마을.
1: 야,
0: 괜찮습니까?
1: 아, 너무 좋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제가 대장님을 철학하는 공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태연의 해피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조금 더 웃음으로 가득하고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첫 번째 월요일 저녁에 또 다른 낯선 길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진행의 한은주,
0: 김세훈,
2: 김민경이었습니다.
1: 자, 여러분 모두 해피한 밤 보내세요.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나고 5월 11일입니다. 아침에 정신이 드는데 매미 소리가 들려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입하가 지나긴 했지만 더위의 상징 매미가 벌써 울기 시작하다니 살짝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매미야, 너는 왜 벌써 온 거니? 어? 하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머릿속에서 나는 찡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 또한 편치는 않았지만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만큼 성큼 다가와 있는 여름이 벌써 두려운가 봅니다. 올여름 건강하게 보낼 준비 단디 준비합시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여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정세량 작가의 설자은 금성에 돌아오다를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은 47쪽부터 들으시겠는데요. 지난주 배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살인자를 찾아내려 방법을 찾아보나 자은은 끝내 그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47쪽부터 들으시겠습니다.
1: 사라진 여자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건가? 죽이고 다른 배로 도망쳐 숨었다고?
0: 목인군이 자은의 어깨 너머로 종이를 들여다보며 물어왔다.
1: 괜히 한번 짚어보는 것뿐일세.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어서. 처음 보고는 미려하지만 차가운 얼굴이라 생각했건만 그렇지 않은 구석이 있구먼.
0: 인곤이 그렇게 말하며 자은이 휘 갈겨둔 것들을 살폈다.
1: 대충 써도 명필이네. 출발 때부터 그랬지만 본선이 가장 가까웠군 그래. 사람들의 기억이 정확한가?
0: 내 기억도 마찬가지네만 자네도 떠올려보게.
1: 그래. 항상 우리 배의 왼편이었지.
0: 사람이 죽고 나선 나쁜 게 옳을까 저하는 듯 저만치 앞서가고 있지만 말이야. 자은은 그 전과 배의 배치가 바뀐 것이 어쩐지 신경 쓰였다.
1: 저 배까지는 밧줄을 어찌 던졌으리라 헤아리는 건가? 아니, 대답하지 말게. 내가 맞춰보지.
0: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인곤을 보며 자은은 기다려주었다.
1: 아, 신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커다란 활과 석궁. 그것들을 이용했다고 하고 싶은 건가? 굵은 화살 가운데 줄을 묶어서?
0: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한번 해보게.
0: 뭐?
1: 쏴달라고 부탁하지. 다들 그거라도 하고 싶어 할걸? 배에 수상한 자가 있는 게 찝찝할 때 뭐라도 하고 싶지 않겠어?
0: 하지만 재어보니 받칠 길이가 모자라.
1: 그래도 직접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테고.
0: 인곤의 말이 맞았다. 활과 석궁을 가진 이들은 흔쾌히 자은의 말을 따라주었다. 화살만 날리면 다른 배까지 닿을 거리를 갔지만 밧줄은 역시 짧았다. 한쪽 끝을 이쪽에 남겨두고 반대쪽 끝을 다른 배에 고정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굳이 해보다가 밧줄 하나를 잃어버려 선장에 눈총을 쐈다. 아무래도 아닌 듯 싶네. 자은은 한숨을 쉬며 종이를 그냥 접어버렸다.
1: 아주 접진 말게. 무리한 이야기인 듯해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으니까. 일을 저지른 자가 여인 둘이라면 예운의 시신도 배 밖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네. 그런데 한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제 힘으로 넘길 수 있는 여자 시신은 바다로 던져버리고 무거운 남자 시신은 갑판에 남겨둔 게 설명이 되네. 여자 둘이 한 패가 아니었다?
2: 왜? 또 무언가 있나?
0: 자은은 두 여자의 손목이 묶여있던 모습을 보았다고 인곤에게 털어놓았다.
1: 딸이 아니었던 걸까? 제 배로 나온 자식에게도 잔혹한 인간들이 많지만 상황상 아니었을 듯하군. 어쩌면 납치일 수도 있겠어.
0: 뜻에 반하여 끌고 가는 것이었다면 진주머리 장식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까? 자은이 말하자 인곤의 웃는 눈이 크게 떠졌다.
1: 백제의 왕에게서 빼돌려졌다고? 그때의 궁녀가 살아있었다면 신이나 환갑일 거야.
0: 그 얘기가 아니네. 궁녀 중 한 명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가에게 몰래 키워졌고 신라의 누군가에게 바쳐주기 위해 끌려가는 길이었다면.
1: 아, 사라진 나라 왕의 피가 흐르는 첩이라. 그건...
0: 진상품 중에 진상품이지. 인곤이 마치지 못한 말을 자은이 마쳤다. 이야기가 붙여있는 여자를 풍류로 여기는 징그러운 이들이 금성에도 한가득일 것이었다.
1: 그 딸 아닌 딸 쪽이 예은과 그 아내인지 뭔지 모를 여자를 죽여버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자결했다? 투신으로 끝나는 것도 벗어나는 것이려나? 여기서 멈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인이 동시에 두 사람을 상대할 수 있었을 리 없어. 동시가 아니었나 보지. 먼저 어미인 척하던 여자를 해치우고 예운을 해치운 거야. 손목을 묶었던 바로 그 끈으로 목을 조른 거지. 몰래 다가갔다면 못할 일도 아니지 않나? 말도 안 되네. 자은은 인권이 펼친 것을 일축했다. 일축하고 나서도 머릿속이 간질간질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다. 그런데 조력자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 배에? 쉿! 자은이 인곤의 입을 막았다. 이 배와 선단의 다른 배에도 있었다면?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나? 마지막 기항지인 등물도에 배들이 들었다. 필요하지 않은 기항이었으나 당은 보에 가기 전 일어난 일들을 추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부사가 오지 않고 자은이 본선으로 불려갔다. 사신 앞에 다다라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는데 공경심의 표현이라기보단 누가 자신을 유심히 볼까 걱정이 되어서였다.
2: 그래, 그 상인을 죽인 자는 누군지 알아냈는가?
1: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혹 배마다 물독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2: 물독?
1: 사람들의 얼굴에 미약하게 당혹감이 번지는 걸 보자 장은의 목소리가 얕게 떨렸다. 상인을 죽인 자가 몸집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지난번 마전도에서 물독을 채울 때 빈 물독을 이용해 다른 배로 간 것이 아닌가 하여 샘물가에서 독을 바꿔치기 하고 물이 든 척하면 다른 배로 갈 수 있었습니다.
2: 허,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군. 그 형의 그 동생이야.
1: 부사가 사신을 바라보았다. 자은을 대신 질책할지 묻는 듯 했다.
2: 물독을 옮겨 도운 자가 있다고 보는 건가?
1: 사신은 자은을 질책하지 않았다. 배에서 빠져나갈 길은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한 것입니다.
2: 아직 아무도 하선하지 않았나?
1: 사신이 부사에게 확인했다. 부사가 자은에게 못 믿어온 시선을 던지며 사신에게 확인해 주었다. 허락이 내려졌다. 자은은 배마다 다니며 물독들을 살폈다. 큰 물독들이 많았다. 작은 여자가 웅크리면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컸다. 마전도에서 당은포까지는 길어도 사나흘이다. 하늘과 바다가 돕는다면 훨씬 빠를 것이니 조력자가 있다면 충분히 숨을 만했다. 장은은 물독 뚜껑을 열었을 때 여자가 있길 바라는지 없길 바라는지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했다. 다섯 척의 배를 샅샅이 뒤져 확인했지만 물독에 숨은 이는 없었다.
2: 물독에 아무도 없었으니 이를 저지른 자는 이미 바다 밑에 있다고 보아도 되는가?
1: 사신이 물었다. 각 배의 선장들에게 혹 보지 못하던 선원이나 객이 한 사람 늘지는 않았는지 다시 세어보게 해주십시오.
2: 아무리 큰 배라도 보이지 않던 얼굴이 보이면 바로 알아챌 것을.
1: 자은을 멍청이 여기면서도 허락은 해주었다. 판명이 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없었던 이가 솟아나듯 생기지는 않았다.
2: 자, 마지막으로 묻겠네. 이대로 당은포로 향해도 되겠나?
1: 예. 사신이 알고 싶어 하여 예은이 관직을 얻기 위해 여인과 보화를 진상하려다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닐지 추측하던 내용을 올렸다. 간추리니 한없이 간추려지는 며칠이었다. 보화는 사신의 것이 되었다.
2: 사행길에 얻는 것은 사신의 것, 늘 있는 일이었다. 아침나절에 파도 너머로 당은포가 보였다. 당은포에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몰랐는데 자은을 덮친 것은 강력한 허기였다.
1: 배가 고파.
2: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자 곁에서 인군이 크게 웃었다.
1: 그거 반가운 말일세. 뭐가 먹고 싶은가?
2: 밥에 맑은 국.
1: 내가 대접하고 싶지만 가진 게 없네. 자네도 궁색해 보이는데.
2: 책을 한 권 팔까?
1: 제가 맛있는 집을 합니다.
2: 선장이 둘의 이야기를 듣다가 끼어들었다.
1: 선장, 고맙소. 덕분에 태어난 땅을 밟게 되었소.
2: 이제 뵐 일이 없겠지요. 바다 건널 일이 또 생기면 꼭 제배를 찾으십시오.
1: 자은은 화답 대신 묻지 말아야지 마음먹었던 것을 묻고 말았다.
2: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소. 이번 항해에 선장을 처음으로 따른 이가 누구요?
1: 설공자님, 높으신 분들은 마무리 지으셨는데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2: 몸이 솔직한 선장이 반걸음쯤 물러섰다.
1: 아무것도 하지 않겠소. 아는 것을 품고 그대로 가겠소.
2: 망설이면서도 선장은 자은의 귓가에 이름을 하나 남겨주었다.
1: 자은이 허기로 멀리 걷지도 못하여 인군이 대신 책을 여비가 될 만한 곡식과 포로 바꿔다 주었다.
2: 아직도 보이지 않나?
1: 저기 보이는군.
2: 만덕이 배에서 내렸다. 처음 자은의 짐을 부려주었던 서글서글한 청년이었다. 짐 내리는 일을 끝내자 다른 선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번엔 오로지 자신의 짐만을 가지고 느리게 걸었다.
1: 자은은 눈으로만 만덕을 쫓았다.
2: 만덕은 본선으로 향했다. 본선에서 젊은 선원 둘이 내려 만덕을 짧게 끌어안았다. 한 명은 만덕보다 작지만 얼굴은 만덕과 닮은이었다. 다른 한 명은 좀 더 작았다. 얼굴과 몸을 온통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
1: 만약에 본선의 선원이 처음부터 두 사람 역할을 했다면?
2: 뭐?
1: 선원들은 교대로 일하잖아. 제 순서일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꾸며내니 역할을 할 때는 천을 두르고 일했다면 말이야.
3: 잠도 자지 않고?
1: 젊고 강건하면 그럴 수 있지.
3: 천으로 얼굴을 가릴 핑계는?
1: 피부에 부스럼이 났다 하면 되지. 사람들이 피하기도 피했을 거야.
2: 두 명 역할을 하다가 물뚝으로 여자를 옮겨오고는 바로 꺼내 선운 일을 하게 한다. 항해는 끝물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밤 순서를 맡기면 된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늘어난 이는 생기지 않는다. 달려가 저 천을 벗긴다면 하고 자은은 생각했다. 이름을 듣지 못한 어쩌면 자은처럼 이름이 여섯일지도 모르는 저 여자의 얼굴을 가린 천을 확 벗긴다면 생각만 했다.
3: 그대로 보낼 참인가?
2: 목인군이 물었다.
1: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 짐작일 뿐인데 어찌 잡겠는가?
3: 끌려간 여자를 구하러 제 목숨들을 걸고 큰 물을 건너다니 정인일까? 지아비일까? 둘 중 어느 쪽이?
1: 알 수 없지. 혼인을 한 여자도 뺏어다가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또래들로 보이지 않나? 의외로 손꼽친구 같은 것일 수도 있네.
3: 짐이 가벼운 두 남자가 육로로 앞지르는 것은 쉬웠을 거야. 예우는 수레가 여럿이었잖아.
2: 본선과 우리 배가 늘 나란히 가까웠다는 점에서 애초에 선원들이었는지도 몰라. 당에 머무르는 사만 사람은 배 모는 일을 흔히 하니까 섬들을 이용한 것도 선원답고.
3: 처음부터 배에서 배로 옮길 셈이었다고?
1: 염두에는 뒀을 것이네. 물독 담당을 자처했을 것이고 다른 선원들은 반기며 맡겼을 거야. 호위병들도 배 위에선 한껏 쉬는 분위기였잖나?
3: 일이 벌어진 날에 대해선 계획한 건지 우연한 기회를 본 건지 모르겠네.
1: 일을 벌이려면 섬에 닿기 전에는 버려야 했겠지. 바다에 빠져 사라진 걸로 하는 쪽이 말끔하니까.
3: 어쨌든 만덕이 예운을 죽였으면 분명 무기를 썼을 거야.
1: 칼을 찬 걸 봤거든. 예운만큼은 여자가 죽인 거라고 보네. 예운이 여자의 탈출을 알아챘든가. 아니면 여자가 울분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지.
4: 만덕인가 하는 놈은 그때 뭘 하고?
1: 중한 일을 하고 있었겠지. 물독을 준비하거나 본선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닐까?
4: 신호? 대체 그 안개 속에서 어떻게?
1: 훔쳐두었던 유채 기름을 썼을 거야. 빛을 가렸다 말았다 하며 정해둔 신호들로 상황을 나누었겠지. 그 밤뿐 아니라 내내 선장이 기름이 줄었다고 두들거렸지 않나. 세 사람은 이제 폭우에서 이어지는 저작거리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왔던 길을 돌아갈지 다른 길이나 다른 방도를 택할지 문득 알고 싶어졌다.
4: 어찌되었든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저대로 그냥 보낼 건가?
1: 내가 늦은 것이니 받아들여야지. 등물도에서만 깨달았어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4: 일부러 미적거린 것은 아니고 같은 여인이라고 심히 너그럽구먼.
1: 자은은 인곤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한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수저를 멈추고 인곤을 노려 보았다.
4: 나를 식객으로 들이게?
1: 망한 나라 사람이 뻔뻔스럽게 요구해왔다.
4: 금상애가 자네 집에 나를 식객으로 들이면 모르는 척하겠네. 자네도 여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연하모 살의 사내를 흉내내는 것과 다 자란 사내를 흉내내는 것은 아예 다른 일일 터.
1: 자은은 옷에 맺힌 잔소금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날숨과 함께 말했다.
3: 일단 각이나 합시다. 금성으로.

오늘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어떠셨나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일 밤에도 뵙겠습니다. 평안하신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